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전남동부 극동방송 사랑했드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핸드폰으로도 여러분 어디서나 이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폰 여시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신 후에 전남동부 맞추시면 지금 듣고 계신 사랑했드란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7분. 아, 6분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사랑했드란 정규 방송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위해서 문정태 목사님, 정정희 권사님 나와 계신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어서 오세요.
1: 너무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1: 나무집에 온 것 같아요.
0: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반갑다고 이 비가 오는 중에도 네.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9507님, 피디님 반갑습니다라고 문자 주셨고요. 5659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1: 네, 비 오는 휴일 아침에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권사님, 피디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녀라 불리는 특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이 아멘. 되게 하여 주십시오.
0: 아멘. 아멘. 네. 5659님 많이 기다리셨군요. 우리 5659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는 문자입니다. 0782님께서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반가운 문자 보내주셨고요. 2483님께서도 문자 주셨네요.
2: 네. 오늘 또 강양 날씨가 단비가 많이 됐어요. 거제, 부산, 비 피해가 없기를 폭염이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을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또 찬양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찬양을 신청해 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입니다. 극동방송이 복음 전파 방송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면서 직원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0: 네.
1: 네, 감사합니다.
0: 집에서 방송 듣고 계시다고 복음 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문자 남겨주셨어요.
1: 이번에 나라사랑 축제를 보면서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정말 극동방송이 하는 일이 이렇게 많구나. 예, 극동방송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네. 또 그런 또 소망을 품고 돌아오는 기회가 됐습니다.
0: 네.
2: 특별히 네. 어린이 합창 찬양단이 정말로 너무 은혜스럽게 잘 하신 것 같아요.
1: 세계적이라는 말이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와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0: 네. 참 신기하죠, 목사님, 권사님. 무슨 네. 유명한 연예인이나 가수가 온 게

0: 아니라 그 작은 어린이들이 한 그러니까요. 공연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으심이 있더라니까요.
1: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아, 저도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2: 안 갔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1: 네, 많이 울었대요. 울어 그걸 보면서.
0: 맞아요. 네. 정말 우리는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살아온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가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 아멘. 네,
0: 그걸 드러내고 선포하고.

0: 네, 그러면서 또 서로 인사 나누고 계시고요.
1: 네.
0: 0930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1: 오랜만에 이어주에서 쉬면서 듣네요. PD님, 목사님, 권사님 두 분의 방송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아마 연휴라 네네. 여수에 오신 것 같습니다. 네네. 0930님 문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직 문자를 줄까 말까 줄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확실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정규방송 첫날이라 선물이 좀 푸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감사합니다. 네.
2: 항상 스타트가 중요해요.
0: 그렇죠. 그럼요. 네. 예. 오늘은 무엇을 기대하시든 그 이상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우리 상품 협찬해주는 믿음의 기업 애터미에서 준비한 그 세탁 세제가 있어요.
1: 애터미 제품 좋죠.
0: 네. 이렇게 티슈처럼 뽑아가지고
2: 어, 좋아요.
0: 넣으면 세탁기가 슉 돌아가는
1: 아우 좋아요.
0: 다섯 분께 네, 세탁 세제 선물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퀴즈 귀 기울여주세요. 목사님. 네.
1: 오늘은 이사야 53장에 고난받은 종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 내용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사도신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고난받은 주의 종에 관한 말씀으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땡땡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0: 네, 여러분.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이것 때문이라라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2: 네. 첫 번째로 성적 때문이라.
0: 주로 아. 우리 엄마들이 마음이 상하고.
1: 그렇죠.
0: 네. 네. 2번
2: 불합격 때문이라.
1: 아, 예수님이 상함은 불합격 때문이다.
0: 네.
2: 네.
0: 네.
2: 3번 죄악 때문이라.
1: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2: 네. 4번 탈락 때문이라.
1: 그가
2: 네.
1: 상함은 우리의 탈락 때문이라.
0: 네. 땡 탈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여전히 방학이 끝나고 와도 우리 목사님 퀴즈는 정답이 동일한 번호입니다.
0: 네. 네.
1: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사야 53장 고난받은 종에 대하여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에디오피아 니에시가 이 이사야 성경을 사가고 가거든요. 그때는 너무나 두루마기 성경이 비쌌어요. 이제 비싼 성경 이사야 성경을 사서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해석해달라 그럴 때 에디오피아 네시가 물어봅니다. 이 이사야 53장에 고난받은 종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냐 했을 때 빌립 집사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내용이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0: 네. 네. 여러분 퀴즈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의 안부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이 광복절 연휴 기간이잖아요.
1: 네네.
0: 네. 광복하면 빛을 다시 회복하다 예. 이런 뜻이 있는데요.
1: 예.
0: 네. 목사님 광복절 하면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실 수 있을까요?
1: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예,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줌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폭로되어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예수님의 빛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납니다.
0: 네.
1: 특별히 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럴 때 광복의 의미가 생각이 나고요.
0: 네. 네. 여러분 광복절 연휴를 보내고 계십니다. 죄악으로 어두웠던 우리의 영혼에도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광복절이 왔잖아요.
2: 아멘. 아멘.
0: 여러분 연휴라 혹시 누워 계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들려드릴게요. 퀴즈 정답 지금 보내주세요.
3: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

0: 네, 뜨거운 태양은 풍성한 가을의 또한 과정이잖아요. 우리 썸머 스페셜이 끝나고 풍성한 문자가 열리고 있습니다.
1: 네.
0: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과 함께 문자를 보내주셔서 지금 사랑의 뜨라니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1: 잊지 않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동입니다.
2: 그러니까요. 역시 첫 방송이라서 그런지.
0: 혹시 아직 퀴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퀴즈 한 번만 더 드리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내용이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라는 사도신경의 내용이어서 오늘은 권한받은 주의 종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땡땡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2: 네. 첫 번째 성적, 두 번째 불합격, 세 번째 제약, 네 번째 탈락.
0: 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이것 때문에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무엇 네. 때문일까요? 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섯 분을 선정해서 세탁 세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174님 문자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2: 네. 여수를 떠나 멀리 와 있는데 여기도 비가 많이 옵니다. 목사님, PD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답 3번.

0: 돌아가는 길 지켜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1: 아멘.
2: 아니 여수를 멀리 떠나 계신데도 이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를 주셨네요.
1: 어플을 깔았단 말이야. 아. 제가 오늘 우리 동창들이 그 카톡에 멀리 서울에 있는 친구들에게 어플을 깔아라. 어플을 깔면 네 좋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어플을 깔면 전국 어디서나 이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2: 맞아요. 여러분 오전 9시가 되면 꼭 사랑의 뜰안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659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0: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땡땡 때문이라 정답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2: 네. 2483님 문자도 소개합니다.
1: 예수님이 우리의 땡땡을 위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 네. 정말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될 것 같은데요.
1: 네네.
2: 5217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0: 네. 오랜만에 목사님 권사님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도 너무 반갑고요. 오늘도 요리문답 귀 쫑긋하고 듣겠습니다. 정답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8648님 문자 소개해드립니다.
0: 네. 반가운 목소리 들으니 너무나 좋네요. 목사님 권사님 피디님 나침반과 거친 바다의 등대 불빛 같은 교리를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할렐루야입니다.
2: 아니 목사님이 늘 피를 토하듯이 하시는 그 네. 나침반 등대 네. 이야기를 이 8648님 해주시네요.
1: 네. 야, 보통 분이 아닙니다.
0: 센스 재미 더하기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2: 자 이제 나침반과 같고 등대와 같은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드디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목사님?
1: 네, 네. 출발하겠습니다. 예청자 여러분 하이델베르크는 총 1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만들어진 배경은 잘못된 성경관과 기독교 관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적 교리가 발표될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계속하여 반박함으로써 교회의 진리를 지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가 129문항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1, 2문항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129문항을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1문항은 무엇이냐 하면 삶과 죽음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가 1문항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삶과 죽음의 유일한 위로가 되겠죠. 2문항은 뭐냐 하면 삶과 죽음에서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하여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가 세 부분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1부는 3문항부터 11문항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와 비참함에 속해 있는지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고요. 또 2문항부터 12문항부터 85문항 2부는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래서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고요. 3부 마지막은 86문항부터 129문항인데요.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가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교리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무엇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쭉 기본적인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66권이지요. 구약이 39 신약이 27권, 3부 27, 총 장수로는 1189장이에요. 신구약 성경 장수가 1189장이고 그런데 구약은 929장, 신약은 260장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럼 한 절 한 절 절수는 구약과 신약 총 절수는 몇 절일까요? 31173절이에요. 31173절. 구약은 23214절로 되어 있고요. 23214절. 신약은요 7959절로 되어 있습니다. 7959절.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각 시대도 틀리고 또 교육받은 수준도 틀리고 직책도 틀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1189장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성경 66권 1189장을 믹서기에다가 완전히 갈면 뭐가 나오냐? 예수의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2: 아멘.
1: 그 예수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 교리를 배우는 과정에 있단 말이죠. 그 피 안에 뭐가 숨겨져 있냐? 이 교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교리는 기둥과 같고 나침반 같고 지도와 같고 향채와 같다. 이 교리를 모르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뿌리 깊은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이델베르크나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37문항

0: 39문항부터 39문항까지 보겠는데요. 39문항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권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고백하는 말입니까? 여기도 권한을 받으사, 사도신경에 나오는 말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라는 말인데 37문항에 권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고백하는 말입니까? 1번.
1: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그의 생애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0: 아멘. 자, 모든 인류의 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봐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는 게 맞지 않냐?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일반적 부르심이 있고 효과적 부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적 부르심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효과적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1: 그의 몸을 유일한 화목 제물로 바치는 고난으로.
0: 자, 세 번째.
1: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에서 구원하셨고.
0: 주님께서 고난받은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내용이에요. 네 번째 볼까요?
1: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0: 자, 예수님이 고난받은 목적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의를 세워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자, 하이델베르크 38문항 볼까요? 그분은 왜 재판관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요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식민지 하에 있는 유다 나라의 총독을 이야기합니다. 또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헤롯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좀 알고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왜 재판관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권한을 받았습니까? 5번.
1: 그리스도는 무죄하지만 세상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심으로.
0: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세상의 재판관들,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포함하여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 권한과 정죄를 받으십니다. 여섯 번째 볼까요?
1: 우리에게 내릴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0: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받아주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39문항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른 죽음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
1: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0: 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라는 내용을 이제 풀어서 설명해 줄 텐데요. 먼저 우리가 87문항에 보면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는 내용이 1번인데요. 1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그의 생애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말씀 처방령입니다.
1: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0: 예, 주님은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졸지도 않고 주무치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겁니다. 자, 다시 말씀 처방전입니다.
1: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0: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모든 사람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하면서 여기서 말한 모든 사람이란 뭘 상징하냐면 여자나 남자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상전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들을 내 모든 사람들에게 너가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우리 그 특별 세미나를 할 때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장로 교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교리를 알아야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온전히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전적 부패예요. 우리는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력하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이었죠. 한 뱃속에서 나왔지만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0: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는 제한 속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네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나는 창세전에 택함 받았는데 나는 이 은혜를 받기 싫어요. 난 구원 받기 싫어요. 저항을 한다 할지라도 저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디고 인내하는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보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66장 1189장 31173절을 통하여 이 한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볼까요?
1: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0: 아멘.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 맹세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1: 아멘.
0: 자, 우리 37문항을 다시 보면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라는 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그의 몸을 유일한 화목제물로 바치는 고난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화목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1: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0: 아멘. 여기서 속건 제물로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속건 제물은 뭐냐 하면 성전의 기구를 상하게 하거나 파손시키면 우리가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전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니까요. 우리가 그럼 뭘로 그 속건 제물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속건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로마서 3장 25절 볼까요?
1: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0: 아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한다.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부흥사들이 와서 천국 가면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것을 다 비디오로 보여주기 때문에 잘 살아라.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세요. 간과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말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로 가지고 조심히 살아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잘못된 성경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볼까요?
1: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0: 네,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볼까요?
1: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0: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사랑한다 그러지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란 건 내리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한 부모는 열 자식을 키웁니다. 그러나 열 자식은요 한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네가 모셔라 네가 모셔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 사랑이란 것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치사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1: 아멘.
0: 자, 37문항 보면 왜 고난을 받으셨나에 대한 지금 답변입니다. 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받았다.
1: 아멘.
0: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볼까요?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0: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볼까요?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0: 아멘. 율법은 613가지가 있는데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누가 대신 지셨냐? 예수님이 대신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 거예요.
1: 아멘.
0: 골로새서 1장 23절 13절 볼까요?
1: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0: 옮기셨으니
1: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0: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 예, 구약에는 죄를 질 때마다 양자고 초잡을 필요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던 거예요.
0: 아멘.
1: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너무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란 말을 많이 들어요. 특히 나는요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란 말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직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피밖에 우리의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앞에다가 자꾸 오직을 붙이니까 저보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결코 독단적이어야 돼요.
0: 아멘.
1: 독선적이어야 돼요. 오직 외에 다른 것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볼까요?
0: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1: 아멘. 다 우리 37문항 마지막 답변입니다. 왜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셨나요? 네 번째 보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으셨기 때문에 얻으심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의미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허락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0: 아멘.
1: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볼까요?
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 자, 로마서 3장 24절로 가볼까요?
0: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1: 아멘. 오직 은혜라는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로마서 3장을 피해서 읽어야 돼요.
0: 아멘.
1: 자, 오직 은혜. 예, 오직 믿음을 할 때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이신 칭의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지만 오직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려면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0: 아멘.
1: 이게 성도의 본질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볼까요?
0: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 예, 저 히브리서 10장 19절.
0: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1: 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그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딱 찢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를 입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약 시대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질 그 순간이 진짜 신약 시대의 선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2: 네. 여러분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본인의 살과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우리 갈보리산 위에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비가 오는 광복절 연휴 이 아침 여러분께서는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사랑했드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주파수 여러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계속 이어갈까요?
1: 예, 이제 오늘은 지금은 38문항입니다. 하이델베르크 38문항 예, 질문이 뭐냐 하면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사도신경을 통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셨습니까? 예, 다섯 번째 그리스도는 무죄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정죄를 받으심으로 자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2: 빌라도가 아무

0: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여 나는 무지하니라 너희가 당하라.
1: 아멘. 자,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연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요. 이것을 계시록에 보면 두 짐승이라고 하거든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합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볼까요?
0: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지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1: 아멘. 세상의 정치 지도자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또한 헤롯에게 보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머리가 아프니까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요. 그런데 헤롯도 보니까 죄를 못 찾겠어요. 자기도 귀찮으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정치 지도자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8절 볼까요?
0: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1: 예,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중보자, 예,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유일한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정치 지도자가 선언해 주는 내용이에요. 자, 38문항에 다시 보면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에게 내릴 하나님의 중언한 심판을 면하기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0: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1: 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0: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 네, 죄를 전가시켜 준 거예요. 우리는요 죄가 온통 죄라는 통장에 예, 죄값이 가득했는데 우리가 이걸 토수해 준 거죠. 누구에게? 우리 주님의 통장으로 토수해 줌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되는 거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죄악된 통장을 누구에게 토수해 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스스로 죄를 담당하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0: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 아멘. 이제 39문항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다른 죽음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 성탄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른 죽음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예,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0: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1: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다른 죽음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양 잡고 소잡아서 대신 나의 죄값을 대신 양이 염소가 치르게 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거든요. 죄에 대한 나의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0: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 아멘. 여러분, 나의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리를 알고 나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속의 은총을 허락하신 성

0: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 아멘.
2: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문자로 은혜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문자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정답은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0: 아멘. 9507님 문자 주셨습니다.
2: 네.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승리하겠습니다.
1: 아멘.
0: 6730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1: 방학을 끝내고 돌아온 말씀 처방전 문목사님, 정권사님, 이진아 PD님 반갑고 너무 감사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6188님 문자도 소개해드립니다.
2: 네. 정답 3번 지약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말씀의 처방전 목사님, 권사님, PD님 오늘 또 여전히 은혜 받는 시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도 사랑의 뜰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5분을 선정해서 세탁세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처방전으로 은혜 나눠주신 우리 여서 서문화교회 문정태 목사님, 정정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하송 전도사님의 누군가 널 위해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이 아침도 오늘 하루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0: 제일 처음에 발 뚫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꿈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디도서 2장 여수 3일교회 정하연 청년의 낭독입니다.
1: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성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0: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길을 걸은 지난 날을 기억함으로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광야 길을 기억하려면 첫째,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고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법도를 다시 선포합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 어떤가요? 또

똑같은 이야기네. 하면서 귀를 막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부모가 밥 먹어라, 공부해라, 일찍 자라 하면 그 말이 자녀의 귀에는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그 말 속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잘 되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우리 영혼은 금세 마르고 파리해져 결국 영적 죽음에 이를 뿐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살고 번성하고 땅에 들어가고 그것을 차지하는 네 가지 결과와 직결됩니다. 순종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생명의 통로이자 번성의 비결입니다. 과거에 제가 수요 큐티 모임을 인도할 때 평소 모임에 꼬박꼬박 나오시던 분들도 자녀의 입시철만 되면 옆에서 하던 입시생 기도 모임에 가시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에는 온 마음을 쏟으면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일은 나중으로 미루는 모습이 저마다 있는 겁니다. 지금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하든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이끄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말씀대로 차지하고 번성함으로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잔소리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귀찮게 여겨지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광야길을 기억하려면 둘째,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해요. 기억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은 나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따금씩 왜 나에게 이런 고단한 광야길이 찾아왔지? 하며 절망하곤 해요. 물론 욥이 겪은 것처럼 영적 성숙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지요.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 내 죄와 교만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진 나를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슬픈 기억, 상처받은 기억에 한탄하지만 구원받은 자녀에게 있어서 광야의 기억은 감사가 됩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있어야 할 일이었음을 깨달을 때 광야의 기억은 원망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3절 말씀처럼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절한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도 최소한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옷과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보호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더 화려하고 좋은 의복만을 원하기에 슬퍼합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급이 기적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 불평만 하는 것이죠. 나를 낮추고 징계하시는 사건이 5절에서 보듯 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6절에서 말하듯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주를 경외함으로 엎드리면 결국 7절 말씀처럼 반드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광야는 어디인가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의복에 감사하며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화려한 의복만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 같은 타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자신을 돌보시며 말씀 공동체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말씀 듣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십계명을 지키고 예배만 잘 드리면 세상에서 번성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릴 적 손가락이 잘리는 고난으로 학창 시절을 무기력하게 보내다가 대학 졸업을 앞두니 진로가 걱정되었지요.

그래서 이력서에 한 줄을 더 채우려고 해외로 갔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새벽에는 마트 청소, 낮에는 식당 허드렛 일, 밤에는 사무실 청소를 해야 했어요. 저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는 광야 생활 가운데 부지런히 일해도 돈은 모이지 않고 영어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니 곤고해졌습니다. 그제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

0: 한인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또 백발의 노인들만 가득한 현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어느 곳이 진정 아름다운 땅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비록 야망을 이루려던 제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헐벗지도 주리지도 않게 돌봐주셔서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취직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어 신결혼까지 했어요. 또 17년간 한 직장에 근무하며 지방에서도 일해보고 쫓겨날 뻔한 고비도 겪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지요. 직장 고난으로 제 속에 뿌리 깊은 교만을 보게 하시고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는 땅인 말씀 공동체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요. 저의 적용은 퇴근 후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나누겠습니다. 직장에 대해 불평하기보다 지금까지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입니다.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라고 해요. 아름다운 땅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환경이 갑자기 화려하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교만과 불신이 깨지고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자족의 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돌멩이처럼 널린 내 인생의 상처가 말씀으로 해석되면 영혼을 살리고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철과 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되어 옥토를 누릴 때 진정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옥토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의 배부름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거친 광야를 만날지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풍요함에 이르러 진정한 찬송을 부르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목이 곧고 완악한 저희의 죄악된 본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사모하면서도 저희를 살리려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은 잔소리로 여기며 주께서 허락하신 광야의 시간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광야길을 걷게 하신 주님의 선한 뜻을 알기 원합니다. 질병과 물질의 연단, 인간관계의 고난 가운데 저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징계였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일용할 양식까지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므로 저의 아픔과 상처가 누군가를 살리는 철과 동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노아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0: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 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 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0: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늘린 시간은 여수중앙교회 김우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두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이나 조건을 뛰어넘는 참된 기쁨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생각하고 원하는 것만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푸념을 합니다. 더욱이 성도들 중에서도 내 삶에 참된 기쁨이 없다라고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기쁨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요? 내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행복과 기쁨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영국의 침례교 목사이면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흘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가 와서는 궁금해서 묻습니다. 왜 울고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아니면은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은 눈물을 그치고는 차분하지만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소? 그것은 말이요, 오늘은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더란 말이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느껴졌소. 나에게 십자가에 감격이 없고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겠소?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 십자가의 감동이 사라진 것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자신의 영적 메마른 모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최대의 위기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곧잘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핍박이라든지 환란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이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일수록 교리의 순수성이 더 잘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워할 때일수록 더욱더 성장한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논쟁이나 형식으로 치우쳐서 사람들의 열정이 식는 것이 더 커다란 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불감증입니다. 십자가와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막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누리는 기쁨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쭉 읽어보면은 그 해답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독자들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것을 크게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반론을 제기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나 자기 인생을 불행하고 무미건조한 것으로 보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저와 여러분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삶에 나름대로 가치와 의미를 두고 여러 가지 길로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만족도와 외부적인 조건들에 따라서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의 기쁨, 우리들이 누려야 할 기쁨은 이와 다릅니다. 아니, 이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누리는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그러한 기쁨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초월적인 평안이고 초월적인 감사고 기쁨인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깨달을 때 마음에 채워지는 깊은 만족감을 우리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기쁨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취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돌예배를 드릴 때도, 애가 어려서 돌이 됐을 때 돌예배를 드릴 때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합니다. 결혼식을 할 때도 찬송하면서 기뻐합니다. 심지어는 아픈 환자 앞에서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마지막에 장례식을 할 때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생각하며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찬송할 수 있습니까? 왜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종교, 바로 그 종교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성령께 사로잡혀 있을 때 비로소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늘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본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께 모든 삶의 기쁨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뜻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쉽게 절망할 수 있고 또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기쁨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이 쓰여질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차디찬 감옥 안에서 이 기쁨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있는지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일에 기뻐하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성도의 기쁨은 항상 넘치는 기쁨입니다. 차고 넘치는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꼭지를 들 때 조금 들면 어떻습니까? 물이 조금씩 나옵니다. 뚝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도꼭지를 확 틀면 어떻습니까? 물이 콸콸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참된 기쁨을 주실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이렇게 콸콸 흘러 넘치는 그러한 기쁨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아무런 낙이 없어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백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가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쁨 없는 메마른 삶에 대한 단식은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공감하면서 고민해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기뻐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기뻐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기쁨은 이 기쁨이 항상 유지되고 항상 넘치고 흘러 넘치는 그러한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슬플 때도 있고 또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는 천국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기쁨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기뻐할 것을 거듭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몇 군데를 찾아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37편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힘이 나는 것입니까? 오늘 몸에 좋은 한약을 먹어서 힘이 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성도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바라던 일이 잘 되고 또 자신의 일신상의 상태를 또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돼서 기뻐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불완전한 기쁨입니다. 순간적인 기쁨만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넘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들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넘치는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참 부자입니다. 돈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여집사님 한 분이 혼자 살면서 어려운 형편에 어린아이 다섯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벌려고 남의 집 빨래를 하는 등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이 되면은 꼭 헌금 봉투에다가 10불을 넣어서는 헌금을 합니다. 큰 액수는 아니겠지만은 그 여자 집사님에게는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아, 이 얘기를 하면서 예, 우리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장로님은 주일마다 100불씩 헌금을 합니다. 장로님은 이 여자 집사님보다 10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헌금했습니다. 장로님의 말인즉 이렇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의 옷까지 자신이 헌금을 할 테니까 그 여자 집사님을 불러서는 헌금 안 해도 됩니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루는 그 여자 집사님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장로님의 말을

변했습니다. 장로님이 당신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줄 알고는 매주 헌금하는 것을 대신 내주겠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헌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앉은 자리에서 목을 놓아 우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어 엉엉 우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당황해하면서 왜 우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비록 남의 집 빨래를 해가며 고생스럽게 살지만은 하나님께 10불씩 헌금할 때에는 더할 수 없이 내 마음이 기쁘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왜 빼앗으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계속 우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큰 감동을 얻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장로님과 만나서는 그 장로님도 그 목사님도 함께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할 때 이 바치는 그 자체가 엄청난 기쁨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침으로서 복받고 어떻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나 헌금은요, 그 행위 자체로서 기쁨이 되고 또한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차고 넘쳐야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의 기쁨은 변함없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 한 분께 초점을 맞춘 성도라면은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무관하게 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성도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밭에 아무런 소출이 없어도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항상 넘쳐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그 기쁨이 언제나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여러분 이웃들도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의 기쁨은 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이웃에게 줄 때, 그 줄 때의 기쁨은 여러분, 내가 받을 때보다도 더 큰 것임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법칙에 보면은 소유하는 것, 더 많이 쥐고 챙기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나눠줄 때, 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는 기쁨이 왜 이렇게 큰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 그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과 관심과 물질을 내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조그만 것이라도 나눌 때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주는 기쁨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여 있는 물을 한번 보십시오. 고여 있는 물이 오래 두면 썩습니다.

소유에만 집착하는 삶은 영적으로 메마르는 삶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가진 것을 기꺼이 베풀고 나눌 때 그 나눔은 메마른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면은요, 물질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고 기쁨이 그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채워지며 나눔을 받는 그 이웃에게는 바로 주님의 살아계신 사랑이 전해져서 그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주는 기쁨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 받는 기쁨이 아니라 주는 기쁨입니다.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복음을 주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나눔은 썩어질 그런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게 여러분의 한마디의 위로의 말입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중보의 기도. 여러분 아픈 자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 처해 있는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중보기도 하십시오. 이것도 나눠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나눔이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줄 때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백화점이 많은데 백화점 중에서도 JCPenney라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행 가서 가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잠시 있을 때 그 백화점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선물도 사고 그곳에서 필요한 것을 샀습니다. 이 백화점은 미국의 중저가 대형 백화점 체인입니다. 의류도 팔고 신발도 팔고 가구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가정용품도 판매를 합니다. 미국 전역에 쇼핑몰을 중심으로 많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창시자가 바로 JCPenney라는 사람입니다. 이 JCPenney라는 사람은 미국의 백화점 체인점만 2천 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58세 때 그 백화점, 그 많은 백화점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의 신앙으로 역경을 이겨낸 그런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신앙을 가진 뒤에 그의 생활의 신조와 사업의 모토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의 생활 신조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는 그러한 신조를 가지고 그리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11조 생활을 열심히 했고 풍성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회 또한 사업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은퇴한 목사님들, 살 때가 마땅치 못한 그러한 목사님을 위하여 플로리다주에 100개의 집을 구입해서는 그 목사님들이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니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다음부터는 주는 기쁨이 움켜쥐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내가 쥐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조금씩만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위에 전파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혹은 누구를 향한

0: 용서와 사랑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하늘의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로 각박해집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갈수록 인정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오늘날입니다. 분노와 슬픔의 시간이 더 많은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하고 참되며 영원한 기쁨을 언제나 소유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그러한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일시적인 세상의 헛된 기쁨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참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기쁨인 것을 확인하고 또한 주는 기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중앙교회 김우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2631 여수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유도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에는 생명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 민족 광복 81주년, 자기 땅에서 유배자로 살았던 35년, 모두가 지쳐있던 그때 해방은 도둑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은 짧았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분단의 아픔은 지금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 위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끈질기게 평화를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 광복절 대체공휴일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사연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일상의 소소한 기도 사연 있으시지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하십시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 제목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사연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 전화 주시면 오늘은 순복음 여수교회 정효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제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조소아의 찬양 듣고 소망의 기도 이어갑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사연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사연이 있으시면 긴급이라고, 또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기도응답의 사연, 감사의 사연도 올려주시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마다 목사님께서 뜨겁게 풍성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순복음 여수교회 정현아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목사님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난 토요일 15일 광복 81주년이었는데요. 히브리인들의 고단했던 삶과 출애굽 여정이 우리 민족 역사와 닮았다고 하지요. 해방과 회복의 은혜로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나라, 또 복음 통일을 이루는 이 민족을 위해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방송 가족들 되도록 말씀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욥기서 2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나라에 누구도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정말로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 복음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욱더 굳세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사랑해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있으면 나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나라 자체 존재가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억압과 굴레에서 아버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0: 씨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나라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아멘. 정말로 하나님 은혜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예.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세대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귀한 대한민국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을 특별하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멋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기도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기도에 사연을 올리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연 나눕니다. 5503님 안녕하세요. 제가 실직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가장으로 매달 나가는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스트레스로 많이 아픕니다. 제 환경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주일 성수와 수요예배 드리고 연봉도 전연봉보다 많은 곳 집과 가까운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예, 감사합니다. 기도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5503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 또 직장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5503님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아버지의 정말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주일 성수를 잘 하기를 원하고 또 수요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로 집 가까운 곳에 직장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환경을 움직여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정말로 축복의 귀한 이 귀한 기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소망에 대해 사연 보내주신 5503님 목사님 기도 들으셨지요. 힘을 얻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4974님 예수님 도진이 도와주세요. 알코올 중독 고쳐주세요. 영육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주님 생각하시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복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0: 아멘. 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을 예, 저는 우리 매형님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겪어봐서 압니다.
1: 네.
0: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매형님은 그 누님은 목사님이 되셨고 그 환경
1: 네.
0: 속에서
1: 주여.
0: 예, 우리 매형님은 그냥 술에서 회원하지 못하고 막 그러시는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4974님 이 사연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로 간절한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4974님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되질 않습니다. 성령님 그 아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1: 아멘.
0: 찾아가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술 냄새도 맡기 싫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술과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술과 완전히 거리가 아버지 멀어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간증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들 도진님을 위한 4974님의 사연. 목사님이 그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는데요. 기운 잃지 마시고 힘내시고 끝까지 이 아들이 정말 기도 사연처럼 예수님 안에서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할 것이고요. 이 방송 듣는 분들도 함께 기도할 겁니다. 차차 좋은 소식 소망의 기도에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연 0957님 2년 전 폐암 4기 진단받고 항암 중이신 친정엄마 잘 지내오시다가 최근에 뇌로 전이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우울해하십니다. 무엇보다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속히 회복되어 주님 주시는 평안과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1: 아멘. 이야. 제가 오늘 오면서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6장 17절인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0: 아멘.
1: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주셨기에 오늘 오면서 아 오늘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0957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폐암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또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암이 뇌로 전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 또 마음에 우울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인생의 길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의 친정 어머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는 동안에 하나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암이 깨끗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정말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각적으로 손을 얹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네, 폐암 4기 진단받고 항암 중인 엄마 때로 전유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힘들어하시는 엄마를 위한 0957님의 사연. 그렇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속히 회복되길 바라는 그 마음까지 품고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신 분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621-662-9750, 662-9751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사연 주셔도 좋습니다. 찬양 듣고 이어갑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그리고 독립군 애국가 두 곡을 국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0: 이렇게 눈의 능력을 체험하는 생방송 소망에게도 오늘은 순복음 여수교회 정현환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지난 13일 나라사랑축제 목사님 교인들 많이 모시고 오셨잖아요.
1: 예, 네. 그래도 조금 왔습니다. 열심히 왔습니다.
0: 네. 네. 아프신 사모님까지 오셨다가 또, 예. 네. 저희도 또 주변에 많이들 또 동료하고 해서 같이 많이 갔었는데요. 예. 조금 전에 어린 합창단 그 노래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뭉클하니와 닿았어요. 아, 이 좋은 행사를. 그리고 또 광복절을 맞으니까 아, 또 새삼스럽고 또 새롭게 이렇게 광복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다가오고 또 비까지 와서 이렇게 마른 대지를 적셔주니까 하나님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1: 정말로 그 축복하십니다.
0: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또 마음이 뜨겁고 아, 극동방송에 대한 또 감사의 마음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같고 합창단에 대한 어린이 합창단에 대한 또 선호도 너무 좋아해서 많이들 신청할 것 같고 지원분들의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1: 예, 예,
0: 아, 참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방송이 하는 역할 우리가 또 뭐 높이 그동안에 사왔지만 다시금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사연도 또 주신 분이 계세요. 예. 국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여러분 응원할게요 하고 9278님이 사연을 주셨는데 저는 국동방송을 후원하는 3살 된 쌍둥이 할머니예요. 쌍둥이들도 합창단원에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어서 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사연도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정말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어린이 합창단뿐만이 아니고 그 모든 가정들을 준비해서 마무리까지 한 또 전남동 국동방송 지사장님과 또 직원들도 그렇고 전국에서 모두 힘을 합쳐준 모든 분들 위해서도 그렇고 여수에 또 선박남에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또 홍보해 준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정말 감사할 것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목사님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날 와서 많은 감동도 받았고요. 또 눈물도 흘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모든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을까.
0: 그렇죠.
1: 참 위대하고 아주 걸작품들이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사랑축제를 하나님 여수에서 이렇게 거대하게 성대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0: 아멘.
1: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 여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든 길을 함께 생각하는 귀한 시간도 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특별히 선박람회를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0: 아멘.
1: 앞으로 이 선박람회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 합창단 아버지가 크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세계 민족기회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찬양의 사역자들이 다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전남 아버지 하나님의 극동방송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지사장님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직원 한 분 한 분들을 다 복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또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길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그 꿈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9278님의 이 간절한 소원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어린 쌍둥이들을 보면서도 그 감동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감격해서 귀한 아버지여 정말로 손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찬양단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사연을 올렸습니다.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0: 아멘.
1: 아멘. 네,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2: 네, 네, 반갑습니다. 네,
1: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시죠?
2: 네.
1: 네, 네. 목사님과 대화 나누시고 기도 네, 받으시죠.
0: 5217님 감사합니다.
2: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정말
0: 반갑습니다. 예.
2: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가 너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아, 예. 연결이 돼서 저가 제가 너무 놀랐어요. 방금
0: 아, 그 하나님의 네. 은혜입니다.
1: 아멘.
2: 네.
0: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2: 아, 제가 울지 않고 말하려고 했는데 자꾸 눈물이 나네요.
0: 아, 괜찮으세요?
2: 네. 제가 한 2주 전에 예. 가슴에 멍울이 생겨서 예. 병원에 갔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며칠 전에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0: 네. 아이고 저런.
2: 그래서 검사를 많이 했었는데 감사하게 다른 곳에는 전이가 없대요.
1: 네.
2: 네. 그래서 내일 사실은 제가 정말 놀랍게 내일 입원하고 수요일에 수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제가 마음이 좀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연결이 돼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예. 그것도 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네. 어떤 귀한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PD님께서 5217님을 특별히 선택을 하셔서 전화 네네.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2: 너무 놀랐습니다. 예. 저는 네 제가 이렇게 될지도 몰랐고 알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저한테 오늘 연락이 왔는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0: 그게 성령님의 역사인 걸로 믿으시고요.
1: 아멘. 아멘.
0: 네, 네, 오늘 아멘. 이 기도가 기적이 일어나고
1: 아멘. 아멘.
0: 좋은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5217님의 아버지의 전화 연결을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일 입원하고 수요일에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오르만 자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채찍 맞으신 그 사랑의 손으로 그 고통의 손으로 아버지 아픔의 손으로 하나님 이 시간 5217님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절대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다른 곳에 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또 이 일로 인하여 더 이상 아픔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아버지여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분들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 정말로 주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깨끗이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후유증 없도록 하나님 정말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도 이 기도가 연결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멘. 아버지 놀라운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1: 아멘.
0: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1: 아멘.
0: 예수 이름으로 아멘. 건강할지어다.
1: 아멘.
0: 치료의 아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며 하나님께 아버지의 이 귀한 시간을 찬양으로 하나님 또 간증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2: 아멘.
1: 아멘. 아멘.
0: 잘 됩니다.
1: 아멘.
2: 네. 감사합니다. 아멘. 예,
0: 잘 돼요. 할렐루야.
1: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아까 방송 시작하면서 목사님께서 오시는 길에 하나님 주셨다는 말씀 마가복음
0: 16장 17절 18절 말씀. 말씀이에요.
1: 네, 그 말씀 붙들고
2: 네.
1: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꼭.
2: 네, 감사합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2: 네.
1: 네. 네. 정말, 목사님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0: 예, 기적이 일어납니다.
1: 아멘. 네,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3892님, 저희 엄마 56년생 유영선. 엄마가 녹내장으로 한쪽 눈 잃고 또 나머지 한쪽 눈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안압이 잡히지 않아서 병원에서 주는 약으로 버티고 계십니다. 안 보이는 상황에서 저희 엄마에게 복음 전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듣습니다. 예배를 들으십니다. 제발 저희 엄마가 예수님 붙잡고 주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주님 안에서

0: 평안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안압도 잡히고 예수님과 남은 시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합니다.
1: 아멘. 우리 저 따님께서요, 어머니의 눈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시고 늘 이렇게 기도해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세요.
0: 아멘.
1: 응답해
0: 아멘.
1: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3892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멘. 응답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의 손으로 정말로 안수하여 주셔서 눈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치료의
0: 아멘.
1: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치료의 광선이 나타나서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마음껏 교회 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그 마음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뜨거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네, 엄마 56년생 유영선님을 위한 3892님 딸의 사연입니다. 농내장. 네. 아,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지 못한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고 내일 소망의 기도에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애청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한 주간 평안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순복음 여수교의 정효나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뜨거운 말씀 또 힘찬 기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제작 이진아 PD 진행의 유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며,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노아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 지역 성취야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순천 하늘향기 교회 박용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전남 동부 지역의 성취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섬기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고통을 함께 품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전남 동부지역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산업 현장마다 다시금 활력이 넘치게 하시고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터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전남 동부지역의 다음 세대와 가정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소망을 보며 비전을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바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미래의 꿈을 꾸며 삶을 건강하게 세우고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남 동부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 신앙의 유산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가 한 중국인 청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부터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신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고 신앙 연수가 얼마나 돼야 될까요? 그러자 테일러 목사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되물었다고 하는데요.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그러자 청년은 그야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테일러 목사님은 청년의 답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신앙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과 신앙 연륜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훌륭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영국 출신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중국 선교에 일평생 생을 바치신 분인데요. 우리 신앙을 촛불에 비유해서 정말 지혜롭게 말씀해 주신 것 같지요. 우리 믿음은 오래 믿었다고 먼저 믿었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의 촛불이 늘 밝게 켜져 있어서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여러분의 사연으로 함께 하는데요. 전남 순천에서 이성도님 문자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맨날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보냅니다. 목소리가 은혜가 됩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많이 들으시고 살아가는 이야기 또 주님의 사랑받은 은혜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나 또 어플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우물정을 누르시고 1069샵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일상이야기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이어갈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상황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방의 두려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의 모든 시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두려움이 가득하고 막막한 현실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력하시고 더 현실적이시라는 사실을 언제나 결론으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힘든 현실을 말하면서도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 하나님 여호와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인데 진리는 신실함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는 신실한 분이시며 내 영을 맡겼을 때 죽음을 넘어 생명까지 주실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죽음 이후까지 믿고 맡길 정도로 하나님은 확실하시며 가장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을 만한 분으로 여겼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허탄한 거짓을 숭배하는 자들을 모방하거나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용서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위에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답게 사랑받은 사람처럼 기쁨으로 나눔으로 채워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들으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0: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수혜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가는 혐오 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소송당할 수 있는 이른바 혐오 표현 금지법안이 통과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여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케그린 목사님인데요. 이후에 항소하여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임을 인정받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케그린 목사님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는 소송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위축 효과를 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시며,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죄된 법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해피데이 8월 1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지난 15일 광복절에 대체 휴무로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집에서 태극기는 다들 잘 다셨을까요?

그래도 8월 15일에 자정이 되자마자 집에서 만세 삼창을 했는데 이 광복이라는 말이 만세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의 빛을 다시 찾았다라는 뜻으로 함께하고 있죠. 81년 전 우리 민족은 오랜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마침내 빼앗겼던 나라와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81년 전이면 분단 이전의 시점이죠.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처럼 광복절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다소 다른 이름으로 칭하고 있죠. 지금은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이름과 모습으로 이날을 기억하고 있지만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기쁨을 맞았던 사람들은 남한도 북한도 아닌 한민족이었죠. 81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빛을 기다리고 있죠. 북녘 땅의 자유와 복음의 빛이 비추이고 남과 북이 다시 하나 되어 함께 만세를 외칠 수 있는 주님을 그렇게 힘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인데요. 어두운 북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빛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그날이 머지않은 줄 믿으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소망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나눠주세요.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다시 임하기를 환히 비추이기를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이 북녘 땅 가운데 빛의 한 줄기로 임할 줄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오 해피데이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1에서 100도까지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 가운데 한라에서 100도까지의 그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리우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오늘 여러분의 출석 인사도 기도의 한 줄과 소망의 한 줄로 받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처럼 여러분이 어디서 방송을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도 함께 보내주세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쉬는 날이라 서울 양천구에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은혜의 담비가 한국 땅, 남한 땅, 북한 땅에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한 줄도 보내주셨어요. 아멘. 은혜의 담비가 부흥에 그 뜨거운 바람에 성령의 바람이 남과 북 가운데 임하기를, 복음 통일의 그날이 그렇게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땅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도 함께 해주셨고요. 경기도 양주에서도 OEP데이 출석합니다. 하셨고, 북한에 자유가 찾아오길 기도드려요. 라고 6490님도 함께 해주셨어요. 북한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도 남겨주신, 와, 뒷번호가 1234 하시네요. 80여 년 전에 한반도 땅의 같은 역사를, 광복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지만 북녘 땅의 정말 참 광복이, 진짜 빛이 비추이고 진짜 진리가 비추이는, 그 진짜 복음이 비추이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월요일부터 만나보는 OEP데이에서는 그런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받아보고 있는데,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정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 오늘 대체 공휴일 여러분 무얼 하며 또 계실지 모르겠어요. 휴식을 취하면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힘써 일하시면서 듣고 계신 여러분, 기도의 한 줄로 잠깐이라도 함께 해주세요.

신청 찬송 또 축하 사연 계속해서 기다리면서요. 그리고 출석 인사도 그리고 찬양을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정답까지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나보는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 오늘의 통일.

12월 15일 지난 토요일 광복절을 맞아서 만세 삼창하신 분 계실까요? 태극기를 휘날리신 분 계실까요? 오늘이 또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광복의 기쁨을 감사의 그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어떤 시간 보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우리에게는 나라를 되찾은 뜻깊은 날이자 태극기를 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도 80여 년 전 한민족이었던 그날이기 때문에 이 광복절을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제. 북한에서도 8월 15일이 우리나라처럼 쉬는 공휴일일까요? 오늘은 OX로 첫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 함께 해볼게요. 8월 15일이 북한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쉬는 공휴일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일단 이름은 다르죠. 이름이 있는 날이에요.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해서 북한에서도 8월 15일을 기념하기는 하는데, 물론 그곳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체제를 가진 곳이라서 이 날을 기념하는 의미가 조금은 달라요. 이 또한 참 광복이 임해서 깨어져야 할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북한 땅, 북한 땅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알아가 보는 시간. 어떤 곳인지 더 알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북한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을 우리나라처럼 쉬는 공휴일로 여기고 있을까요? 샵 1069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로그인하시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 같은 날을 기념하면서도 서로 다른 시간을, 다른 80여 년을 살아온 남과 북이죠. 언젠가는 남과 북이 분단의 장벽 그 너머에서 서로 이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얼른 오기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과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O 아니면 X를 보내주세요.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라모십이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가 북한에서도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는 중에 이날을 빨간 날 쉬는 날로 함께하고 있을지가 문제였어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만나보는 OX 퀴즈였죠.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렸는데 정답은 5 공휴일입니다. 다르게 기념하는 날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여기지만 북한에서는 6월 1일을 그리고 명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똑같이 여기지만 저희는 앞뒤로 하루씩 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틀을 쉬거나 하루를 쉬거나 이렇게 또 매년마다 달라진다고도 해요. 이런 다른 풍경 가운데 8월 15일 이날만큼은 같은 빨간 날이더라고요. 하지만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쉬고 있잖아요. 오늘 공휴일로 쉬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대체 공휴일 제도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8월 15일을 우리의 광복절인 이날을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난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중앙과 지방에서 행사나 공연들이 열리기도 한다죠. 하지만 이날을 바라보고 설명하는 방식에는 적잖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광복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는 반면에 북한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의 이 모든 역사를 사용하려는 것 같아요.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중심으로 해방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죠. 이 또한 우리의 기도로 바로잡히고 바로 깨어져야 할참 광복이 임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으면서도 한민족이 함께 맞았던 1945년의 해방이었지만 이 기쁨을 오래 누리지 못한 채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분단의 역사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속히 그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한반도 땅의 복음으로 인한 참 광복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겠죠. 이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 한다는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오해피데이 통일 배우기 첫 번째 문제에 맞춰주신 분들 오늘 대부분 맞춰주셨어요. 제가 힌트를 많이 드리지 않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오답률이 꽤나 높아졌는데 이 문제만큼은 많이들 맞춰주셨네요. 제가 문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면서 방송 마치고 나서 오늘 선물 당첨자분들께 우물정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맞추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쉬움을 뒤로하고 두 번째 통일 배우기 상식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만나볼까요?

광복은 하루아침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죠.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기 전까진 나라를 되찾기 위한 수많은 독립운동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19년의 3.1운동이죠.

3월 1일 당일에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평양과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을 포함해서 7개 도시에서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가 전개됐다고 해요. 독립기념관에 있는 자료에 따르면 이 7개 도시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평양에서는 장대현 교회 앞에 숭덕학교 교정에서 장로교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선언식을 열었고요. 이때 사람들이 합류하면서 평양 시내에도 만세운동이 크게 번졌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 1919년 3월 1일 당일에 독립선언과 만세운동이 전개된 대표적인 도시 7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에서 북한 지역은 현재 북한 쪽의 지역은 몇 군데일까요? 저도 처음에 북한에 이 정도나 있었다고? 를 듣고서는 놀라기는 했는데 보기로 가는 게 쉽겠죠? 1번 2곳, 2번 4곳, 3번 6곳.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1919년 3월 1일 당일에 독립선언과 만세운동이 전개된 대표적인 7개 도시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지역 가운데 북한 지역에 현재 있는 곳은 몇 곳일지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한반도 땅의 대붕운동도 원산에서 이렇게 평양에서 100여 년 전에 있었잖아요. 이런 정말 주님 안에서의 뜨거운 외침들이 북녘 땅에서 물론 지금은 억압받는 상황 중에서 외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곳마저도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찬양의 메들리,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연합 찬송 라이브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통일 배우기 정답을 기다리면서 선물 소개 만나보실 텐데요. 다시 한번 문제 내드릴게요. 1919년 3.1 운동 때 서울뿐만이 아니라 평양과 진남포, 안주, 기타 등등 7개의 도시에서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가 당일에 전개됐습니다. 근데 이곳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7개 도시 가운데 지금 북한 지역에 있는 곳은 몇 곳일까요? 두 곳일까요? 네 곳일까요? 여섯 곳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남과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E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부 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속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기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이렇게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로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문제, 1919년 3월 1일 당일에 독립선언과 만세운동이 전개됐다는 대표적으로 알려진 7개 도시 가운데 지금 북한에 있는 지역은 몇 군데일지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평양에서도 장대원 교회 앞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같이 만세운동을 펼쳤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미 북녘 땅을 중심으로, 지금 북한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났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도 민족운동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아요. 7곳 중에 지금 북한 땅에 있는 그 지역이 생각보다

맞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찬양사역자 송정미님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리고 어둔 밤 마음에 잠겨 찬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통일 외우기 두 번째 문제 정답은 여섯 군데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독립선언과 만세운동이 전개됐던 대표적인 7개 도시 서울,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 가운데 지금 북한에 있는 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무려 6곳에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지만 당시에는 북쪽 지역의 독립을 향한 움직임이 매우 활발했다고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평양에서는 장대현 교회 앞에 숭덕학교 교정에서 장로교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독립 선언식을 열었고요. 남산현 교회 또 천도교구에서도 각각 이어졌다고 하죠. 이렇게 평안도와 함경도 같은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했던 데는 여러 배경이 있지만 이미 교회와 기독교계 학교를 중심으로 이런 기반이 넓게 형성되어 있어서 독립운동가들의 이동과 교류가 활발했었다고 하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때의 만세운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전국 각지로 제주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도 한 달 뒤에 이어졌다고 합니다. 광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 이렇게 전국 곳곳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외쳤던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외침 때문이겠죠. 이날의 외침과도 같이 남과 북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자유가 임하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말씀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의 외침을 이제는 남쪽부터 북쪽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관심을 갖고 더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산을 쌓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거죠. 오늘의 오해피데이는 이소방과 함께 또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정답 맞추신 분들 가운데 제가 선정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 방송 마치고 우물정 1069번으로 답장 드릴게요. 지금까지 오해피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 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며,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17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2시 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썸머 스페셜이 끝나고 첫 월요일이죠. 평소보다 조금은 여유로운 오후이지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설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광복절 대체 휴일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쩌면 묵묵히 일터를 지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아름다운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슬픔보다 기쁨을, 절망보다 희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점에 서 있는 오늘, 한 주 쉬어가는 이 하루가, 또 하루 쉬어가는 이 하루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또 자유와 평화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찬송으로 출발합니다.

네, 앞서 들으신 곡은 행군 나팔 소리로 그리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가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 찬양하는 이 시간인 줄 믿고요. 찬송인 줄 믿습니다.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 줄 믿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줄 믿고요. 계속해서 찬송과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2시였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십자가 군병들아,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찬송가로 함께 하셨습니다. 썸머 스페셜이 끝나고 첫 월요일이에요. 네, 월요일 또 한 주의 시작으로 이어드리고 있는데, 우리 삶의 또 연휴로 잠시 힘을 얻어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잘 보내고 계시죠? 이 시간 가운데 늘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반기에 또 여름의 끝자락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혹시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피어난 아주 특별한 우정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 종군 기자였던 고 로버트 H. 모제 씨는 강원도 피라민 캠프에서 당시 15살 남짓이던 한국인 소년 킴을 만났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소년과 또 종군 기자는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사진 촬영도 했다는데요.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 로버트 P. 모제 씨가 이 소년을 꼭 찾고 싶다며 최근 국가보훈부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형제라고 말하며 꼭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온 건데요. 1935년에서 37년 사이에 태어나 강원도 홍천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소년 김. 이 기적 같은 만남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 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우정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소중한 사연과 제보에 대한 안내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곡은 김수지의 음성으로 참 아름다워라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2시 왔습니까?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기서 방송 마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이어지길 바라면서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을 읽고 성경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읽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성경을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한 책, 위로를 주는 책, 혹은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읽어야 하는 책으로 대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사랑했고 철저하게 연구했으며 암송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치명적인 영적 맹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뼈아픈 지적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고자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 중 화요일 하루는 오전에 성경 통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죠. 그냥 해석도 없이 바로 성경만 읽습니다. 점심 전까지 읽죠.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어떤 전문적인 신학이라든가 성서학적 해석이 아니라 그냥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뉘앙스를 받아들이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체 해설이나 해석이나 그런 설교가 없습니다. 말씀만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많은 어떤 성령의 감동과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곤 하지요.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텍스트에 갇혀버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본문 39절 전반부터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지식 자체에 영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데 인생을 바쳤지만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짜 목적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성경 지식을 쌓는 것에 만족하며 정작 그 말씀이 이끄는 생명의 자리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문자에 머무르지 말고 약속을 받고 믿는 능력을 행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읽으면서 유념해야 될 것은 성경이 참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39절 하반절에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기서 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어떤 도덕책이나 역사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페이지는 단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정표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잘못 읽은 것입니다. 온전하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도달하지 못하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달리기는 달리는데, 정작 목적지에는 도달하지 못한 사람과 같습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알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알수 없도다. 이 은혜의 고백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 가슴을 찌르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 인간에게는 예수께 나가기를 거부하는 안악함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말씀은 40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 외웠지만 그 성경이 증언하는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지식은 있었으나 생명적 관계는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성경 공부의 자리에 있지만 정작 내 삶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과 같이 교제하는 일은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영생은 성경책 글자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함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덮고 난 후에 우리의 발걸음이 십자가 앞으로 향해야 됩니다. 지식의 축적을 넘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펴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활자 너머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지식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예수님께 나를 드려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0: 것이요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영생하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로 매일 나가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3-4605 함께하는 은연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0: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8월 17일 월요일, 대체 공휴일이죠. 오늘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자, 저 지금 생방송이거든요.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자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오늘 대체 휴일에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신청곡은 무엇인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어제 여러분 예배 드리셨어요? 오늘 휴일이어가지고 어제 예배만 그냥 패스 하신 분 없으시죠? 어제 저는 제 친구를 전도했던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인데 오랫동안 교회 방학을 했었고요. 제가 석 달 전에 그 친구 집 근처 교회로 인도해서 제가 일부러 3주 동안 그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감사한 건 두 번째 주부터는 친구 아내도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제가 섬기는 교회나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제 한 달 반 만에 친구에게 연락해서 그때 같이 갔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야, 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리고 제가 친구에게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친구를 처음 교회를 인도할 때요, 친구 이름으로 제가 전파 선교사 헌금도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렸을 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수련회도 갔던 친구인데 그때 그 순수했던 믿음이 그 친구에게 다시 생겨나기를, 그리고 그 가정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앞으로 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 곡 감사함으로 그 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자 오늘 극동방송 새끼라 문 열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생방송입니다. 네 오늘 광복절 대체 휴무일인데 자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아마 여기저기 이렇게 좀 돌아다니시면서 여행 나들이 예 아니면 복귀하시면서 차 안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평소처럼 듣는 것보다 다른 상황 가운데 듣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혹시 듣고 계시면서 문자 주실 분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로 이 오후 3시가 되면은 여러분께서 전국 생방송이기 때문에 서울 수신문자로 주셔야 됩니다. 아, 이 시간에 항상 못 듣다가 오늘 휴일이기 때문에 혹시 처음으로 듣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이 시간대는 전국 어디서나 우리 전국 13개 지사에서 다 들을 수 있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샵 1069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극동방송 어플 휴대폰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라디오처럼 여러분 휴대폰으로 들을 수 있고요. 회원 가입하시면 거기서도 또 무료 메시지로 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실지 집에서 새 아이들과 아침부터 쭉 듣고 계신다고 4041번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시는군요.

여? 인천에서 2320번님, 양평에서 9507번님, 성경 필사하시면서 고추를 씻어서 건조기에 넣고 들어와가지고 세계라를 듣고 계시는군요. 8845번님, 남대문에서 출첵해 주신 8236번님, 한동안 들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웠는데 오늘 듣게 돼가지고 너무 좋다고. 에어컨 설치 수리기사님, 이제 덜 바쁘네요. 8472번님, 그렇게요. 뜨거운 여름 얼마나 바쁘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들 다 시원하게 해주시느라고 땀 엄청 흘리셨겠어요. 인천에서 듣고 계시는 3027번님, 병원 오전 근무하고 오셨구나. 오늘 또 쉬는 날에도 불구하고. 8270번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세종에서 교회 기도하러 가며 듣는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수요일 예배 기도문 쓰고 계시는군요. 4096번님도. 예. 서울에서 엄마 치료받고 거창에 가는 길. 9055번님도 오셨고. 전남 순천에서 대청소하고 빨래를 널면서 0198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사실 오늘 광복절 대체 휴일인데요. 광복하면 자유죠. 그리고 우리의 진짜 자유는 죄에서 구원된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야부터 시작해서 오 자유까지. 우리 신청곡 8845번님의 신청곡 갑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강물 같은 주의 평화 오자유 포도나무 찬미선교단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4분 됐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샵 1069 문자나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다. 4420번님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주 단기 선교를 가시는군요. 교회에서. 야, 재밌겠다. 재밌겠다. 예. 이 단기 선교. 같이 막 이렇게 전도도 하고 같이 단합도 되고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잘 다녀오시고. 4266번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 주신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몇 달 전부터 일을 하게 됐어요. 연휴라 친정엄마 모시고 함께 교회 갔다가 창원은 비가 많이 와서 어디 나가지는 못했지만 함께 행복했어요. 기도로 늘 딸에게 큰 힘이 되는 우리 친정엄마 백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엄마의 기도 덕에 딸이 이만큼 살아요 라고 대구에 모셔다 드리고 다시 창원 가는 중에 이렇게 처음으로 문자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머니도 같이 지금 듣고 계시나요? 어머니 이 얘기 들으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인천에서 1064번님도 듣고 계시고 저희 남편이 극동방송 애청자고 방송선교도 가족별로 하고요. 문자 보내기를 못한다고 해서 지금 운동화 사러 가면서 남편 폰으로 연습해본다고요. 4715번님 문자 잘 왔어요.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신청곡도 보내시고 자 5839번님 서울 태능 요양병원에서 문자 보내셨어요. 엄마랑 양평 한증막 가서 땀 쫙 빼고 맛난 음식 먹고 집으로 가는 중에 행복하다고. 6781번님 그렇죠. 이게 진짜 행복이죠. 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이거보다 더 행복이 있을까. 아 좋습니다. 자 부산에서 오늘 처음 듣게 돼서 기분 좋습니다. 경비실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우리 2628번으로 아 우리 수고 많으십니다. 휴일에도요. 휴일이라 여유있게 듣는다고 시흥에서 055번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광양 날씨 비가 많이 왔다고요. 자 극동방송 복음전파 방송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라면서 집에서 지금 잘 듣고 계시는군요. 신청곡 갑니다. 신청곡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던 곡인데 그날이 도적같이

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곡. 8월 15일에도 근무하고 오늘도 근무하시는 우리 아파트 경비원, 예, 우리 7192번님 과천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이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연휴 마지막 날 각자 가정 사시는 가시는 손님 모시고 대구에서 전주 가신다는 1484번님, 또 인천에서 요양보호사 일하고 있는데 휴일여가지고 집안일과 반찬 만들며 방송 듣고 계시는 7770번님, 자, 어유, 또 전북 장수에서 서울에 올라가는 중 차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부모님 산소 갔다 오셨어요. 5663번님 이곳저곳에서 자 열심히 이동 중에 또 일하시는 분들, 내일 일은 난 몰라.

김해에서도 듣고 계시는군요. 오랜만에 취미생활 반찬도 하고 라디오도 듣고 여유있는 하루 힐링 중에 계시는 7710번님. 자, 창원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우리 기사님이 또 극동방송을 들고 운전하시는군요. 자, 내용은 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벚꽃부 6572번님 신청곡 갑니다.

코브워십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같지가 않아요. 오늘 월요일이죠. 대체 휴무일입니다. 6089번님 나라사랑 축제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목요일에 여수에서 열렸고 금요일은 익산에서 열렸죠. 여수에서 열렸던 그 나라사랑 축제.

여수 사시는 이모 몇십 년을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시더니 이번 그 축제에 초대돼서 함께 참여를 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교회 나가시겠다고 해서 손잡고 우셨대요. 드디어 기도에 응답 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야, 이렇게 나라사랑 축제 해년마다 보면요 이런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지난 목요일 금요일 여수와 익산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통해서 이런 열매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내가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갔는데 그분이 어제 교회를 나갔다 아니면 뭐 이번 주 주일에 교회를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 계시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어제 혹시 나간 분 계신가요? 교회 방학 끝내고 계약한 분 계세요? 알려주십시오. 자, 4959번님 7남매 중에서 외아들 가족 모임 갖고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중에 남편 항상 듣는 방송 오늘 함께 기쁘게 들으면서 올라가시는 중이라고. 아, 고맙습니다. 자, 목포에서 3759번님 듣고 계시고요. 목금 손녀가 수련회 갔다 왔다고 사진 보내줬는데요. 수련회가 저렇게 즐겁고 웃음이 얼굴에 가득한지 제 나이 60 넘어 알았어요. 내년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도 감사하고 예쁜 내 손녀 화이팅. 7230번님. 그러게요. 내 자녀가 손주가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즐겁게 오면은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4031번님 항상 출퇴근길에 차에서 들었는데 휴일 집에서 갑자기 휴대폰으로 라디오로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요. 아, 어플로 오늘 처음 듣게 되셨군요. 4031번. 그렇죠. 극동방송 어플 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서요. 차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이 어플로 휴대폰으로 라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2974번님도 이렇게 어플로 평택에서 듣고 계시네요. 자, 가족 모임 갖고 올라가는 중에 남편과 함께 4959번님 듣고 싶다고 이 곡 신청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모임을 갖고 이제 이번 연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마지막 날 복귀하고 계시네요. 자, 충만이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예수로 충만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죠.

예수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지선의 충만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보니까요 오늘 이렇게 또 휴일에도 극동방송을 많이 애청하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강화 갈멜산 기도원 다녀갑니다. 휴일이라서 이제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하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7907번님 아 저도 여기 가봤는데 여기 또 금식기도원이잖아요. 아, 또 김인수 한번 또 아, 짐 싸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금식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부천에서 우리 0370번님 듣고 계시나요? 포항 비가 쬐끔밖에 안 와서 아쉽다고요. 3923번님 아 그렇군요. 전국의 언약의 백성들과 병원에서 투병하시는 분들과 아 같이 듣고 싶다고. 또 부산은 또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6572번님 대체 휴일 이 시간 함께하는데 웃음이 절로 납니다. 오늘 생일인데 주말과 주일에 딸 사위 손자와 함께 식사하고 오늘 혼자 주방에서 반찬 만들고 방송 들으면서 쉼 가지려는데 권사님 장로님 네 분께서 저녁하자고 전화 주셨다고요. 오늘 저녁에 행복한 시간 예, 의미 있는 시간 꼭 보내십시오. 머리를 염색하고 집에 가는 길에 우리 또 2001번님 듣고 계시네요. 시니어 모델 프로필 사진 찍고 가는 길에 집사람이 보내주고 있지요. 아 저희 또 팬이시라고 6290번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서울극동방송 처음 들어요. 가물었던 경남 땅 촉촉 비오는 것으로 처음 감사했다고 새끼라 뜻 궁금해하셨네요. 아 그렇군요.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이거의 준말입니다. 세 글자도 줄여서 제가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하긴 하는데 아마 중간에 들으신 것 같고 이게 전국 방송이어서요. 경상도에서도 늘 들을 수 있는 방송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면 나오니까 꼭 들어주십시오. 휴가 끝나고 용산행 KTX 타고 아 3박 4일 호캉스 함양 갔다 오셨군요. 0777번님 경상남도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신청곡 아우 저 이찬양 저도 참 좋아하는데 자 우리 대전에서 9191번님 듣고 계시고 찬양 들으면서 울고 있어요. 가슴이 벅차네요. 우리 8270번님의 신청곡 흐르고 있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조수와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5667번님, 아유, 힘든 상황 가운데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힘내시고 극동방송과 계속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년 만에 가족 여름 휴가 중이시군요. 3532번님, 내장산, 그리고 또 전주 변산반도로 가는 중. 와, 이렇게 좋은 곳으로 다니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 익산에서 또 나라사랑 축제 참 담비가 됐다고 4605번님 이렇게 오셨군요. 네. 그리고 중2 손녀딸이 수련회 참가해서 하나님 은혜 받아서 중등부 고등부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율이 꿈 선교사 되는 것이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게요. 아우, 수련회 때 우리 지율이가 은혜를 많이 받았군요. 자,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산책하면서 2772번님 듣고 계시고요. 논산에서 남편과 아이와 함께 휴일 마지막을 7650번님 듣고 계시고, 아, 우리도 갈멜산 기도원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9592번님 듣고 계십니다. 강원도 속초 만나동원에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무농약 무화과를 따면서 들으시면서 각계 전투 하시면서 이곡 신청하셨습니다. 실로와

자, 신나게 우리 찬양하신 분들 많으시네요. 자, 수원에서 0487번 천안에도 비가 많이 오렸는지 컴컴하다고 8413번님 자, 전복죽 먹고 여수 돌산섬 드라이브 하면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신나는 찬양 감사하다고 2061번님 계시고 모처럼 연휴를 맞아서 고향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 생각보다 길이 밀려서 답답했는데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주옥 같은 찬양 덕분에 은혜롭게 가신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안전운전 여러분 하시고 오늘 신청곡 다 제가 소화를 못해서 여러분 죄송하고요. 요즘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시고 저희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김애숙 시어머니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어머니의 신청하시는 곡 저도 좋아하는 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근심 있으랴 이 곡 전하면서 조연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내일은 여러분 보물 퀴즈예요. 내일도 꼭 오십시오. 남은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제목입니다. 예, 오늘 보면 잘 아신 대로 사도 베드로가 그만 우리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설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가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주의 사랑으로 덮으심으로 그는 제자로서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의 소명이 회복된 거지요. 예, 잘 아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첫 소명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래로 사람을 낚는 이래로 베드로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킴으로 이 소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명을 이제 사명으로 부여하신 것이지요.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이제 치고 먹이는 돌보는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순명입니다. 이 순명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순교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다시 베드로가 제자의 자리로 회복된 것은 소명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까지 감당하는 순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앞 본문에서 이렇게 밝히지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는 상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는 요한의 길이 궁금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길까지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지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히 여겼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중에 세 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의 핵심 그룹입니다. 이세 제자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역자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경쟁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생전에도 누가 더 크냐 하는 신경전이 치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복된 베드로이지만 다시 사도 요한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고 또 사도 요한의 앞길에 대해서 그런 의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교 의식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뒤돌아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늘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혹은 또 교회에서까지도 늘 비교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 의식의 함정에 빠진 경우가 많고 늘이 비교 속에서 우리는 열등감과 우월감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낮게 여겨지면 그만 우리의 마음이 우월해지고 교만해집니다. 또 반대로 비교해서 우리가 좀 모자란 것 같고 또 내가 부족한 것 같으면 금방 우리는 좌절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비교 의식인데 바로 오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비교하지 말아라. 상관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에서 자유로워진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하게 되면 우월감에 빠지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빠져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낭비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의 세 제자의 몫이 다 달랐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세 제자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동일하게 큰 은혜를 입었지만 잘 아신 것처럼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일찍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야고보 형제인 요한은 가장 오래남아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를 기록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가장

0: 이제 앞장서서 그 기초돌을 놓던 사람이 베드로인 것을 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다르고 사명의 길이 다르고 우리 받은 몫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 여기서 보면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분복이 다 다릅니다. 선물도 다릅니다. 은사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능력도 다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다릅니다. 누리는 복도 다릅니다. 우리는 다만 또 하나님 앞에 받는 십자가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도 다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복도 다르고 목도 다르고 져야 할 짐도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 비교로부터 우리를 우월감과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 자족하는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받는 큰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이런 비교 의식으로부터 복음으로 참 자유함을 얻는 것.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람들, 나에게 주신 삶의 터전 다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디를 가든지 평균케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큰 축복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낮은 자가 있고 높은 자가 있고 좀 능력이 나은 자가 있고 그러지 능력이 좀 미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혹은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때 조금 부족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신령한 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런 은혜의 복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낮아짐을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풀과 같고 우리 인생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아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분들인가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평하게 하는 것, 이것이 평균케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많은 자가 주 앞에 들여서 또 나누고 없는 자가 주 앞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동일하게 공평하게 평균케 하는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균등하게 사는 삶, 평균케 하는 삶. 이것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공동체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비교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균등케 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부요와 풍요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에 723국에

0: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호세아 8장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 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호세아 8장입니다.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외세에 의존하는 것은 언약과 율법을 어긴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가 거듭되고 점점 심화됐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에 의해 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1절에서 7절 이스라엘이 헛된 우상을 섬긴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 그들이 들나귀처럼 외세에 의존하여 멸망을 자초할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10절 호세아는 전체를 통해 이스라엘이 언약과 율법을 어긴 결과 이방에게 망하는 신세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역의 성격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인간이 최고의 행복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과 윤리와 규칙 등을 자세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식들은 개인, 가정, 교회,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믿음이 성장하면서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부인합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하다는 말씀이죠. 그들은 말씀으로부터 아무런 감동을 얻지 못하고 다만 소설이나 교양서적을 읽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열정적으로 믿음을 소유하였으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생활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도 백성의 율법을 경시하고 아예 망각하는 형식적인 믿음을 지녔기에 마침내 율법에 명시되었던 저주를 맛보게 됐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긴 현상이 우상 숭배와 외세를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곳곳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니 율법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므로 그들이 율법을 순종해야 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계속됐습니다.

대왕들은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에 쌓은 제단을 계속 보존하였습니다. 경직한 믿음을 일을 하였다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예후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여로보암의 죄, 곧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당시에 여로보암 2세도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향락과 사치와 죄악에 물들게 됐습니다. 또한 멸망 직전의 마지막인 왕인 스가랴에 관한 기록은 오직 여로보암 1세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유다가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호세아가 예언할 시기에 히스기야의 상황을 언급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공격할 때 성읍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기원샘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견고한 안반을 600m 정도나 파서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일명 히스기야의 터널입니다. 이 터널은 실로암 연못까지 연결된 대공사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으면서 이와 같이 요새와 작업을 하는 것은 모두 헛수고가 될 뿐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우상 숭배의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면서 북왕조가 하나님을 배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경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상실할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이 언약과 율법을 위반하였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그들이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섬겼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금, 은으로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이 이방에 의해 패망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나팔을 불어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최후로 경고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유다를 위하여 이사야, 에스겔도 동일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잠들어 있는 병사들을 깨우기 위해 나팔을 불듯이 잠들어 있는 믿음 공동체를 각성시키기 위해 경고와 훈계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의 거듭된 경책이 아무 소용이 없었기에 이런 경고는 하나님의 공격을 알리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1절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집안에 거한다고 자랑하며 하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날쌘 독수리처럼 덮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민이기에 모든 재앙에서 제외되리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혈통적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며 선조들의 경건을 내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것은 헛된 시도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교훈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온갖 부패를 저지르면서도 입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소유할 수 있으리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입으로 주여하면서 실제는 죄된 삶을 사는 형식적인 신앙인들은 마태복음 7장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과 마음에 그분을 모시는 것은 전혀 다른 관계라고 하는 사실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 자신의 신앙 고백과는 조화되지 않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의 훈계를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4절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죄악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들을 멋대로 왕을 세웠다는 것과 은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신처럼 준비한 것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하나님이 인정한 왕과는 다윗 왕의 계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인들은 이를 경시했습니다. 북왕조 중 어느 왕도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의해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하나님을 인정을 받았다는 여로보암 1세도 왕조를 장시한 후에 불신앙적인 통치를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의 씨앗을 이스라엘에 뿌려놓아 거듭하여 왕가의 암살, 왕의 짧은 재위기간, 우상숭배, 연약한 통치 등을 계속해서 낮게

0: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무모한 일을 그리고 살인을 자행한 인물인 왕가를 멸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왕위에 오른 예후도 무자비하게 유다왕인 아시아의 가문을 학살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북왕조는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제의하였으나 순탄하게 왕조가 교체된 일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혼란의 현상의 원인은 본문의 지적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왕위에 오른 인물이 없는 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 8절에서 14절 외세를 의지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살 길을 잡고자 외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심판의 도구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의지했던 외국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구했던 아수르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많은 공문을 요구하는 등 더욱 부담만 주었습니다. 더욱이 아수르는 그들을 패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곤고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더라면 그들의 미래는 전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이스라엘이 외세를 의존한 것은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 그들이 율법을 어긴 것을 정죄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는 죄악이 하나님을 이전 현상에서 비롯됨을 지적하면서 오직 그분을 의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피할 때 평안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수르에게 원조를 구했습니다. 9절 이런 모습을 호세아는 제멋대로 길을 가려고 고집부리는 들나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들나귀가 본성을 만족시키는 데 집착하여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오직 먹을 것만 찾아 헤매듯이 이스라엘은 여러 선지자의 거듭된 만류와 충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마침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은 현세와 내세에서 지극히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임할 것입니다. 사실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패망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10절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라는 구절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이방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열방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먼 후일이 아니라 임박한 사건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는 미래의 비극을 미리 예견하며 체험하며 깊은 탄식에 빠졌습니다. 11절에서 13절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데 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박한 패망을 애통하는 마음과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징벌이 약화될 수 있음을 바라는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설령 그들이 망하더라도 영원한 축복을 다짐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신정국가가 재건되리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종교 지도자와 신실한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영적 성향을 선도하거나 경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 어떤 이의 현재와 미래가 달라집니다. 셋째, 하나님을 떠난 자구책이 잠시 효과를 거둘 수 있어도 그런 시도가 성도에게 궁극적인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넷째, 성도는 인본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시편 25편은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달라는 기도로 시작해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지만 외로움과 근심, 원수의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현실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괴로운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며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지요. 성숙한 믿음은 환경만 바뀌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도 새롭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곡, 내 영혼의 찬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온전한 만물 우러러, 두 곡의 찬송

원수는 여전히 많고 문제도 남아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기로 선택했습니다. 성경에서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국립합창단의 찬양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아이누스 합창단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첼로 연주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연주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송솔나무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넓혀갑니다. 하나님과 오래 동행한 사람은 자기 문제를 넘어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서 외롭고 답답한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인도와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방학의 한가운데이자 무더위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며 지친 마음을 새롭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바를 다시 다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지식보다 경험이 더 깊은 배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찬양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 속에서 자녀들은 공동체를 품는

0: 사랑과 나누는 삶을 배워갑니다. 미래를 이끌 인재는 많이 아는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배려할 줄 알고 함께 성장할 줄 알며 자기 돌봄을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8월 우리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고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가 믿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디도서 2장 여수 3일교회 정하연 청년의 낭독입니다.
1: 무식도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성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0: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초대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괜찮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이 탁 비어 있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단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참 무너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공허했고 말씀을 읽어도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겉들고 다 메말라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모든 사역이 끝나고 가을이었는데요. 교회 불을 끄고 혼자 남은 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동안 눌러놨던 그 감정이 무너져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날 저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그 은혜가 제 마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새로운 힘이 쏟았어요. 그날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정말 힘있게 자신있게 이렇게 목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도 다시 세우는 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께 돌아갔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살면 마음이 텅 비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나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상처와 공허함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우리는 종종 좀 더 잘하면, 인생이 안정되면, 죄가 정리되면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합니다. 구원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혹은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또는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오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며,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무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0: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5-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5-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스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달콤한 거짓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우리가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바르게 지키고 또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에도 오늘날과 같은 그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사람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끊임없이 거짓 교사를 경계해라,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아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사실 거짓은 거짓처럼 오지 않습니다. 만약 거짓이 처음부터 거짓된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누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사기를 당할 일도 없겠지요. 거짓은 언제나 진실을 가장하고 달콤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인용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요, 사랑과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쉽게 미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연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 아실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오래된 도자기, 그림, 고서, 골동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감정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 그리고 비전문가들, 연예인들이죠, 함께 나와서 감정을 합니다. 두 그룹이 감정을 하는 것을 보면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없이 진짜를 보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가짜를 잘 구별을 합니다. 하지만 연예인들, 비전문가들은 그냥 그 모습, 때깔만 보고 또 얼마나 오래됐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의 임의대로 감정가를 매깁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그 감정가는 다 엉터리 감정가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품을 깊이 아는 사람은 가품을 만났을 때 금세 어색함을 잃어버립니다. 진품과 가품은 구별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반드시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거짓을 연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라라고 권면하면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답게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함으로써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굳게 붙잡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답게 살아가며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뜬금없이 나를 본받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는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복음을 흔드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서 핍박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성도를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과 성경을 말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왜곡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분열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따르지 말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받으라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본을 따를 때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게 자랐지만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단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비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경고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거짓된 가르침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신입생이 되면은요 설문조사, 뭐 동아리 활동한다고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연락을 하면서 교제하면서 점점 자기들의 그룹으로 데려옵니다.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해 봅시다. 공부해 봅시다. 목사님도 모르는 특별한 진리가 있습니다. 숨겨진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당신만 오세요. 목사님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셀 리더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셀 식구들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특별한 계시가 있다면서 알려주고 성경보다 자신의 해석을 절대화하고 결국에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도자 또는 특정한 조직에 묶어둡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중심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가르침은 십자가로서는 부족하다 얘기합니다. 성경으로서도 부족하다 얘기합니다. 예수로도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가 더 들어가 있어야 되고 결국 십자가의 은혜를 흐트러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실체를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욕망과 유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얘기하지만은 결국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자신에게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이야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을 더 깊이 배우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사람은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에도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복음에 굳게 서고 참된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서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거짓된 가르침,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 물론 좋죠. 근데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을 멀리하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앞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르지요. 믿지 않는 자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만 믿는 자, 성도는 하늘을 향해 바라보고 있고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다양한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비록 로마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로마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로마법과 문화를 정말 잘 따르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빗대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진정한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땅에 속하지 않는 자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낮아지는 사람이 높아지고요, 용서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안 섬기는 자는 없을 거예요.

높아지려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용서 안 하는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왜? 이미 천국에 올라간 자들은 다 한 번 다 거르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는 다 섬기고 낮아지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핵심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가장 천국에서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더 많이 가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더 많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네 자신을 높여라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이 위험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하늘이 아니라 땅으로 돌려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현실적인 복을 강조합니다. 당장 너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복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관심 가져줄게. 당장 내가 우울증 걸리고 힘들고 굉장히 괴로운데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당장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보다는 성공을 강조하고 십자가보다는 복, 축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형통함, 그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시고 머리털 하나라도 세시는 분. 그러나 성도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더럽혀진 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썩어질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지금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망이 분명해질수록 세상의 거짓된 약속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그리고 썩어질 몸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험과 환란이 두렵지 않습니다. 눈앞에 달콤한 말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라라고 권면하였고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자,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줄 안다면,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서라, 이것은 잠시 잠깐 버텨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권면을 명령처럼 하기 전에 먼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진 사랑하는 자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신이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기도했던 영적인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거나 힘들어한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누구나 미혹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도 미혹당해서 이단으로 빠집니다. 성경을 오래 보면 오히려 믿는 사람도 방심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 이것이 뭘까 더 연구를 해야 되고 기존 교회는 이것을 잘 해석해 주지 않으니 잘 해석해 주는 대로 가봐야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막 연구하고 파고 이것이 무엇일까 끝까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물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세워졌다고 끝까지 굳건하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목회자와 그리고 당사자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모른다. 기성교회는 다 타락했다. 우리만 진리를 알고 있다. 우리가 참되다. 우리 교주가 메시아다. 성령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기존 교회의 공동체를 불신앙에 만든 후에 자신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세운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양은 늑대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양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말씀을 맡겼고 함께 믿음을 지킬 공동체를 허락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도 없을 줄 믿지만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혼자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한 걸음 멀리 한 걸음 멀리 그렇게 떨어져 있는 자들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는가 아닌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이단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기 위함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선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은 거짓된 것에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쉽게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이어가는 사람은 끝까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단은 시대마다 이름은 달라졌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들의 대장은 바로 마귀 사탄이기 때문이지요. 언제나 비슷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어쩌면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더 우리에게 편한 모습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고요. 사람의 귀, 눈을 즐겁게 하는 말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짓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아예 끊어버려야 되죠. 그것을 굳이 알고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배우고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면 그 어떠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도 우리를 절대로 흔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절대로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든지 주 안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참된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가르치신 그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소유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9191 여수선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 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고 있죠. 이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도 지난주까지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뵀었는데요. 나라사랑 축제 준비로 어느 해보다도 뜨거운 여름을 보냈는데 이젠 여름을 뒤로하고 가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죠. 언제나 동일한 그 은혜를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광복절 대체 휴일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나라사랑 축제에서 어린 합창단이 이 광복의 기쁨을 표현했던 무대가 생각이 나는데요. 조국의 독립이 간절했던 만큼 독립이 실현됐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죠. 여름 휴가철을 마무리하며 다시 신발끈을 고쳐매는 우리의 삶에도 사모하는 심령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아틀란타 베델 한인교회 이혜진 목사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실 줄 믿고요. 찬양 한 곡 듣고 바로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으시다가 우리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는 게 너무 좋으셔서 아들 이름을 혜진이라고 지은 거예요. 뜻이 참 좋죠? 근데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학교를 가보니까 이 이름을 가진 분의 대부분은 여자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세번 혜진이라는 이름의 여자애랑 짝꿍이 됐고요. 공군장교로 복무했는데 이제 부대에 이제 배속될 때 이혜진 소위가 간다고 부대에 연락이 갔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네, 드디어 우리 부대에 여군 오나 보다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이혜진입니다. 그랬다가 아주 군 생활을 힘들게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살다 보니 참 은혜가 중요하잖아요. 많은 은혜 누리고 살고 진리 대신 주님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 마음밭들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멘을 잘하시네요. 제가 요새 하나님 은혜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누리는데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새 다 PPT로 찬송가 가사 띄우잖아요. 그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 아세요? 네, 이 찬양 가사를 PPT로 준비하신 분이 마음이 뛰고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마음 뛰고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고 해놨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웃겼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 가사를 계속 쳐다보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만 고치지 않고 마음 이상한 자도 고치시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마음 이상한 자가 더 많아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는데 마음 종류가 네 종류래요. 그 중에 세 가지가 이상한 마음입니다. 길밭 같은 마음. 마음이 얼마나 닳고 닳았는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마음이에요. 돌밭 같은 마음, 아멘으로 받아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역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상한 마음들이 있어요. 가시밭 같은 마음들, 기쁨으로 받으나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이상한 마음이 더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도 고치시고, 마음 이상한 자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은 도마입니다. 잘 아시죠?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입니다. 의심 많은 제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던 시절에 그의 별명은 따로 있었는데 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잘 아시네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그러니까 원래 그의 별명은 디두모였어요. 이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디두모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네 훌륭하십니다. 헬라어로 쌍둥이란 뜻이에요. 우리도 쌍둥이들 보면 쌍둥이 쌍둥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 누구도 도마를 쌍둥이로 기억하지 아니하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기억하죠. 이 그림이 카라바자오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렸는데 이 그림의 제목이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근데 저는 도마가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정말 의심이 유독 많았습니까? 아니에요.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어요. 근데 도마만 믿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혹시 본문 24절 다시 보여줄 수 있으세요?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대요. 앞에 우리가 읽지 않은 19절부터 23절 내용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대요. 여러분, 도마가 유독 의심이 많았던 게 아니고요, 있어야 될 자리에 없었던 것뿐이에요. 만약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못 믿을 리가 없잖아요. 왜못 믿느냐? 다른 사람들 다못 믿는데 왜 혼자 못 믿느냐? 있어야 될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은혜 받을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근거로 추측해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은 부활의 증인들은 500여 명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500명 중에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120명은 다 성령을 체험했고, 그 자리에 없었던 380명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어요. 은혜 받을 자리 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아마 목사님들 다 똑같으실 거예요.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집사님, 이 집사님, 이 은혜의 자리에 오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분들은 잘안 오시고, 이미 은혜 받은 분들만, 은혜가 충만한 분들만 계속 오신다는 거죠. 세상도 그렇잖아요. 도서관 가보세요. 이미 공부 잘하는 애들만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해야 될 아이들은 잘안 가요. 헬스장 가보세요. 이미 몸매 좋은 사람들만 와서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해야 될 사람들은 그 자리를 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 받을 자리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간증이 아니고요, 제가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참 감동이 돼서 소개합니다. 춘천에서 목회하셨던 분이 해준 간증이에요. 저한테 직접 해주셨어요. 본인이 춘천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주일학교 전도사님 한 분과 목회를 하셨대요. 근데 본인이 출타를 하게 돼서 새벽기도 설교를 주일학교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럼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매우 떨리는 일이잖아요. 주일 학생들한테만 설교하다가 어른들한테 새벽 기도지만 설교하려니 너무 긴장이 되셔서 이 전도사님이 설교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가 5시인데 4시 반부터 가서 몇 명이 나올까 기대하면서 기다렸어요. 5시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5분만 더 기다리자. 5시 5분이 됐는데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원래 개척교회라 사람들 별로 없는데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아무도 안 왔나 봐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에이, 기도나 하고 가야겠다 하는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리더래요. 나는 왔다. 주님이신가? 그러면 예배 받을 주님 오셨고, 예배 드릴 때가 왔으니 됐구나. 그래서 힘차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절을 부르고 2절을 부르는데 갑자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잠을 못 자서 헛것을 들은 것 같다. 빨리 찬송가 끝내고 가야겠다 하는데 또한 번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혼자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분의 영안이 열리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분명히 아무도 없는 빈자리였는데 천사들이 이 장의자에 빽빽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중 2층이 생기더니 2층에도 빽빽하게 천사들이 앉아 있는.

전도사님이 사자우를 토하며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하는 표정으로 들어오는 이 아이를 향하여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혜야, 빈자리 잘 찾아서 앉아라. 제가 새벽기도 갈 때마다 이 생각 많이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천사들과 함께 오셨겠지. 주님 이 예배 받고자 함께 오셨겠지.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이, 그러면 믿지 못했던 도마가 그럼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말로 설득이 안 돼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도마가 못 믿겠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바로 이 대사 때문에 도마에게 의심 많은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죠. 그런 의심 많던 도마가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26절 보여주실래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는데,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어요. 은혜 받을 자리에 함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이미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다시 나타나신 건 누구 한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도마 한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었으니까 잘 아는 본문인데, 어느 날 요한복음을 설교하기 위해 묵상하는데 마음이 울컥하는 감동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으로 많이 맞으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쓰던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가 달려있었대요. 아니면 납덩어리들이 달려있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몸에 채찍을 한번 때리면 그 채찍이 휘감고 나올 때마다 예수님 살점이 우두두둑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막 예수님 온몸이 막 찢기고 패이고 긁힌 자국 투성이잖아요. 정말 그랬을 겁니다. 또 성경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라고 나와요. 예수님 얼굴이 구타를 당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에 피멍이 들어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음을 믿으세요? 저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몸은 어떠했을까요? 1번, 그 몸에 모든 상처, 찢기고 패이고 긁히고 피멍든 그 모든 상처와 흉터가 깨끗하게 없어진 영광스러운 몸이었을 것이다. 1번, 부활은 하셨지만 3일 전이니까 여전히 그 찢긴 자국, 패인 자국, 긁힌 자국 막 여기에 막 피멍 들어있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을 것이다. 2번, 뭐가 맞을까요? 1번이 맞을 것 같지 않아요? 막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막 피멍 들고 막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까 그 까라바조가 그린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이 까라바조도 예수님 몸을 저렇게 깨끗하게 그렸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마음이 울컥했느냐. 가만히 있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었을 텐데 그렇다면 모든 긁히고 패이고 찢긴 자국들 다 없어졌을 텐데, 몸의 모든 흉터가 없어졌을 텐데, 가만히 있자. 남겨져 있는 흉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근데 유독 남겨둔 상처가 있어요. 어디? 손에 못자국은 남겨두신 거예요. 이것은 옆구리의 창자국은 주님이 남겨두셨어요. 이거 누구 때문인 것 같아요? 도마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눈으로 그 못자국을 봐야 믿겠다. 내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저는 왠지 야, 주님이 도마 믿게 하시려고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남겨두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도마 한 사람이 뭐라고. 도마 한 사람을 위한 드라마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베드로가 옛생활로 돌아가는데 주님이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키고자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굳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몇 번 물으세요? 왜 세 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어요? 세 번. 그리고 그거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가야바 법정인데 그날 되게 추웠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불가에 불편한 곳에 앉아있었다고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정체가 탄로 날 뻔하죠. 그 곁에 있던 비자가 너 그 도당과 한패라고 막 얘기하는데 우리 같으면 정체가 탄로 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떠날 텐데 베드로가 왜 안 떠나는 줄 아세요? 추웠거든요. 그래서 불가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베드로의 정체가 드러날 뻔한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마태복음 26장 혹시 보여주실래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걸릴 뻔한 사건인데요. 이게 영어로 어떻게 되었냐면 Your accent가 티가 난다고 되어있어요. 아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사람들이 잘 캐치를 못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액센트가 걸렸어요. 자, 베드로는 갈릴리 시골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서울 왔잖아요. 뭐가 걸린 거예요? 사투리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부산 가서 했더니 다 알아먹더라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묻는 거예요. 너 예수 따라 경상도에서 왔지? 그랬더니 아니라 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가 정체가 드러날 뻔했는데 불가를 떠나지 않아요. 그 불가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려고 불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 보세요. 불펴놓고 기다려 조찬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좀 짓궂으세요. 그리고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와 똑같은 세팅을 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자,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모습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그날 상황이 어떠냐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이 비전문가인데 전문가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말하죠. 밤새 수고하였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은 거 아시죠? 그리고 그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말씀 듣고 거기 그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가 돼요.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다시 부르실 때 똑같은 세팅을 하세요. 우리 주님 되게 재밌으세요. 그날도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똑같아요. 그물이 찢어지게 많은 고기를 잡아요. 그때 몇 마리 잡죠? 153마리. 모나미 153 볼펜이 거기서 나온 거 아시죠? 똑같은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을 회복하려고. 제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생각이 잠겼어요. 야, 베드로 한 사람이 뭐라고. 아, 우리 예수님 이런 드라마를 만드시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놀래요. 도마 한 사람이 뭐라고. 베드로 한 사람이 뭐라고. 요나 한 사람이 뭐라고. 주님 찾아오셔서 그런 드라마를 행하시는가. 그리고 제 인생을 봤더니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이 바꾸시려고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드라마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 간증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셨어요. 저희 집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다 그 정도 하시나 봐요. 아침에 제가 이제 한글을 깨우친 다음에는 성경을 읽어야 밥을 주셨어요. 밥 먹으러 가면 영예양식 먼저 먹고 와라. 그래서 제가 이미 대학 가기 전에 20번 이상 성경을 읽었어요.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게 가르치셨어요. 방학 때가 되면 남들은 학원 다니는데 우리는 학원은 못 갔고 방학 특별 기도회 하러 다녔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고. 제 9시 기도 시간이 오후 3시라고 오후 3시 기도회 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소위 말하는 만년 개척교회였어요.

0: 저희 아버지께서 토요일 날 밤에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으시고 철야 기도하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니면 2학년 때, 그때 우리 아버지가 5남매를 두셨는데, 방두 칸짜리, 반지하 18평짜리 집에 살았어요. 엄마, 아빠, 막내가 한 방을 쓰고, 네 명이 한 방을 썼습니다. 그날 설잠이 들었는데 깼어요. 근데 건너편에서 엄마, 아빠가 나눈 이야기를 엿듣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 보증금 얼마 내고 그 매달 월세 내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를 100만 원씩 내던 교회였나 봐요. 근데 월세를 못 내면 보증금에서 깎이는 거 아시죠? 근데 교회가 월세를 계속 못 내서 보증금이 거의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몇달 뒤면 이 교회가 쫓겨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들었어요.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지는 몰랐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커서 돈을 벌수 있으면 제가 저 교회 렌트비 감당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좋은 대학에 갔고요. 3월에 합격해서 4월부터 과외를 3개 시켰어요. 그 당시에 일주일에 2번 가면 30만 원 주고 3번 가면 4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가는 과외 2개 하고 3번 가는 과외 하나 했어요. 그러면 딱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매달 그걸로 교회에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헌금하는 날 그렇게 좋더라고요. 한 번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이번 달 이거 헌금해서 우리 교회 렌트비 낼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것만 했겠어요? 대학교 가서 운전면허 땄어요. 그래서 교회 봉고차 몰았어요. 그 전에 우리 아버지가 하던 일인데 성도님들 많지 않으니까 아침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도님들 모셔오고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끝나면 집에 모셔드리던 일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되게 기특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교회를 섬겼지만 제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목사님 되고 싶었어요. 개척은 죽어도 안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죽어도 개척은 안 한다. 근데 하나님이 죽어도 안 한다 그러면 그거 시키세요. 죽어도 개척은 안 하겠다는 저를 어떻게 한국도 아닌 미국에 개척하게 하셨느냐. 진짜 저에게도 드라마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아틀란타 베델 교회 이혜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곡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박희봉의 찬양입니다.

2008년도에 그 노스캐롤라이나로 신학교로 석사학위를 받으러 유학을 가게 됩니다. 출국하기 전날 저하고 아내하고 부모님께 기도를 받으러 갔죠. 우리 가족들 다 모였는데 우리 부모님이 한참을 같이 기도하시더니 보통 부모님들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학위 빨리 받고 돌아오게 해달라. 근데 두 분이 한참 기도하더니 영이 통하셨는지 한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대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몇 달 공부를 했는데 교단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전도사, 교회를 개척하는 게 어때? 자네는 개척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3년간 파격적이죠. 렌트비를 지원해 주겠대요. 어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기도해 보겠다 그래야 돼요. 근데 기도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목사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를 돕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석사학위를 하는데 박사과정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금방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절했어요. 이것은 포장이고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싫어요. 내가 왜 개척을 해요? 안 했어요.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2010년도에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어드미션을 받고 보스턴으로 떠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드라마를 행하시려고 복선 두시잖아요. 몇 가지 장치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여동생이 한국에 있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오빠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듀크 대학교에 돌아다니는 1.5세 전도사님 중에 꽤 괜찮아 보이는 전도사님이 있어서 그냥 둘이 소개를 해줬어요. 둘이 이메일을 주고받더니 여동생이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일주일을 데이트를 하더니 진짜 둘이 결혼을 했어요. 일이 되려면 그래요. 그래서 여동생이 결혼하고 한국에서 날라와서 노스캐롤라이나에 머물고 저는 보스턴 대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부할 게 참 많아요. 박사과정이.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또 제일 작은 개척교회에 섬기는데 1년쯤 지나

어느 날 여동생에게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원래 오빠 동생 사이 그렇게 전화 자주 안 하잖아요.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공부할 게 많아서 책을 읽다가 건성으로 받았어요. 잘 지내? 웬일이야? 그랬더니 오빠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왜 개척하는데? 공부나 열심히 하지. 그게 제 첫 반응이었어요. 근데 여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대요. 폴이라고 하는 한 마약 중독자 20살 청년이 있는데 5년 이상 마약에 찌든 청년이에요. 근데 이 싫다는 애를 억지로 부모가 비행기표를 끊어서 우리 매제가 인도하는 겨울 수련회에 보냈대요. 여러분 때로 억지로 은혜 받을 자리에 보내야 돼요. 싫다는 애를 억지로 보냈는데 마지막 날 얘가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얘가 주님을 만나니까 마약을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약을 끊을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얘가 무엇을 결정하냐면 전화번호부를 싹 지워버려요. 얘가 마약 딜러 됐으니까 전화번호부를 지워버려요. 그리고 집에 안 가고 여동생 집으로 가요. 그리고 여동생 집에서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마약이 금단 현상이 심각하잖아요. 이거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만 지나도 소문이 나죠. 마약 딜러 하던 애가 사라졌으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얘가 예수 믿고 변했다는 거야. 근데 같이 마약하던 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까지 온 건 자녀 잘 되게 하려고 온 건데 자식들이 마약하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폴이라는 애가 예수 믿고 변했다는 말이 얼마나 도전이 돼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마약하는 자녀들 몇 가정을 데리고 우리 여동생 집에 와서 우리 애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이러지 말고 차라리 교회를 개척하자가 됐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하시면서 미국에 교회를 개척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말, 제가 무시했던 그 말, 그 광경이 3년 만에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제 속에서 주님의 책망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영혼들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데 너는 네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전 진짜 제 생각만 했어요. 제 온통 관심은 제 커리어였어요. 빨리 석사 마치고 빨리 박사 마치고 한국 돌아와서 좋은 교회 청빙 받는 게 제 얄팍한 계획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이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공부보다 이제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논문을 쓰는 것보다 말씀을 전하기 원하겠는 거예요. 누가 나 좀 청빙 안 해주나? 누가 저를 청빙하겠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데. 개척하면 되는데 개척할 자신은 없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아틀란타로 옮기셨어요. 2013년도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사를 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드라마를 만드시려고 저희 아내가 성악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 피아노를 하나 사줬어요. 근데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보스턴에서 아틀란타까지 이사 오는데 17시간 반이에요. 직선 거리가. 근데 실제로 쉬어야 되니까 2박 3일 걸려서 오는데 그 피아노를 팔지 않고 아내를 위해 그걸 뒤에 달고 내려왔어요. 저 괜찮죠? 2박 3일을 그 무거운 피아노를 뒤에 달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거 팔고 왔으면 드라마가 안 생겼는데 피아노 때문에 드라마가 생겨요. 1년 아틀란타에 살았는데 이사를 가게 됐는데 아파트 1층에서 2층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근데 보스턴에서까지 끌고 온 피아노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저거 팔아버리세요. 우리 아내 마음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삿짐을 누구한테 부탁할 수 없고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야 되니까 무거우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보스턴에서 끌고 온 걸 왜 팔자고 하냐고.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나. 이거 꼭 팔재요. 그래서 우리 조지아 사람들이 아틀란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어떤 게시판에다 올렸어요. 피아노 금매 100불. 요새 환율로 한 15만원이에요. 피아노 15만원 어때요? 괜찮죠? 저는 빨리 처분해야 되니까 누구든 빨리 전화하면 팔려고 했는데 아니 3일이 지나도 전화가 한 통화도 안 와요. 조회수는 300, 400, 500, 몇

600명이 봤는데 이상해요. 전화가 안 통하지 않아요. 이상하다. 근데 3일째 되는 날한 여자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드 아웃. 즉 팔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해서 전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드아웃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이상하다. 봤더니 진짜 솔드아웃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추적해 봤더니 우리 아내가 올릴 때 카테고리 지정을 솔드아웃이라고 해가지고 마우스 스크롤을 잘못해가지고. 근데 이게 하나님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솔드아웃 100불, 그러니까 이미 팔린 줄 알고 아무도 연락을 안 했던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인 게 3일 뒤에 본이 여자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 여자분은 뒤늦게 봤거든요. 근데 전화한 거예요. 솔드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하고 전화한다. 아, 우리 안 팔렸다고. 사가시라고. 그래서 이 여자분과의 인연이 시작돼요. 근데 피아노를 사가면서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피아노를 가르쳐 줄 수도 있냐? 가르쳐 줄수 있죠. 우리 아내가 성악을 전공했으니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집에 피아노를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은 애가 다섯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놀라세요. 네. 근데 지금은 다섯인데 그때 애가 셋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레슨하는 동안 애들을 데리고 밖에서 처량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레슨이 끝나는데 저보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지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이시냐고. 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하고 식사를 한번 하세요. 좋다고. 식사를 하는데 저를 처음 만났잖아요. 그 남편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처음 봤는데 이래요. 목사님, 개척할 마음 없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없는데요? 그랬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 놀라운 얘기를 해요. 자기가 다른 일을 하다가 영주권을 받고 지금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첫 커미션을 받았대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좋으셔서 십일조가 아니라 천열매로 이 헌금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대요. 근데 자그마치 그 돈이 7,200불이에요. 오늘날 환율로 1,000만 원 정도 하겠죠. 근데 이 7,200불을 지금 다니는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니는 교회에 영적 만족감이 없어서 교회를 찾고 있대요. 교회를 찾으면 그 교회에 헌금을 하겠다고. 근데 오늘 저를 처음 만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겁대요. 그래서 물어본대요. 혹시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시면 이 7,200불을 시드머니로 헌금하겠대요. 할렐루야. 그러나 7,200불 때문에 교회를 개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진짜 개척이 하나님 뜻인가? 저도 기도원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사인을 구해요. 하나님, 진짜 제가 개척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앞으로 한달 안에 10명의 입에서 나한테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해주시라고. 한 달이 아니라 두 주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저만 보면 이래요. 저 목사님은 개척을 하면 잘할 사람인데. 그리고 가요. 근데 한국말이 재밌는 게 개척을 하자 그러면 일이 쉽잖아요. 개척을 하자가 아니라 개척을 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10명 중에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은 뱉었지 개척할 자신은 없지. 이 시대가 개척이 안될것 같은데. 막 고민을 하니까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세요. 개척공 안 해도 좋으니까 기도 모임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아노 사간 집사님과 우연히 알게 된 여자분, 이렇게 저희 가정까지 세 가정에서 기도 모임을 하자. 2주에 한 번. 날짜도 정하지 않았어요. 월화수목 중에 되는 날 하자. 그래서 두 번을 기도 모임을 열심히 했어요. 한 달이 흐른 거죠. 세 번째 기도 모임을 하려고 그 여자분하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연락이 두절됐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하고 기도 모임 두번 해보니까 싹수가 노랗더래요. 저는 이미 목회를 잘할 것 같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발을 빨리 뺀대요. 그 피아노 집사님 한 가정밖에 안 남은 거예요. 속으로 대신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또한 사람을 투입시키셨어요. 한 가정이 아틀란타 사는데

우연히 하필 노스캐롤라이나로 출장을 갔어. 주의를 껴서. 노스캐롤라이나 한국 교회가 한 30개 되는데 하필 여동생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 그 여동생하고 밥을 먹다가 가만히 있자 오빠가 얼마 전부터 기도 모임 시작했다는 말을 전해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모이고 사라질 뻔했던 기도 모임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새 가정이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한 8개월을 기도 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1시간 반, 2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이사야 43장 말씀을 주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라.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틀란타에 이전에 없었던 새 일을 행하실 것 같은 확신이 들어요. 눈 떠보면 두 가정이 앉아있어요. 눈 감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 같은데 눈 떠보면 두 가정이 앉아있어요. 그러기를 8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아내의 중마고우가 플로리다 살다가 옆주인 알라바마로 이사를 왔어요. 3시간이면 와요. 미국에서 3시간은 옆집이에요. 그 가정이 오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가정이 오기를 시작했고 저희는 아기를 하나 더 낳아서 애가 넷이 됐어요. 한 다섯 가정 정도 되면 이제 집에서 못 모입니다. 너무 시끄럽고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자. 이제 사람이 많아졌고 공간을 빌리게 되니까 마이크 필요하잖아요. 그때 한 17명 됐거든요, 애들까지. 마이크를 샀어요, 두 개를. 스피커를, 큰 거를 두 개를 샀어요. 음향 믹서기도 사고 키보드도, 전자 키보드도 하나 사서 첫 예배를 드디어 드렸어요. 교회 이름은 베델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집. 젊은 목사가 드디어 출사표를 던졌어요. 뜨겁게 예배를 드린 월요일 날. 네, 아멘이 좀 빠르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느냐. 경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국 경찰한테 전화를 처음 받아봤어요. 들어보니까 교회에 도둑이 들었다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리고 가봤더니 진짜 교회에 도둑이 들었어요. 진짜 드라마라니까요, 우리 교회. 스피커 하나 훔쳐가고 하나는 너무 커서 문 앞에 던져놓고 가고 믹서기 제일 비싼 거 훔쳐가고 망연자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주 예배 드렸는데 도둑 든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제일 먼저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뜻이 아니면 진작 얘기해 주시지. 꼭 기도할 때는 하나님 뜻인 것처럼 해놓고 이 젊은 목사 얼굴 팔리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해요. 다음 주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사이트를 뒤졌어요. 근데 아틀란타 CBS 방송국이 방송국 이사한다면서 방송 장비 팝니다라는 광고가 몇 시간 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몇십 명 봤는데 우리가 전화했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세상에 우리보다 불쌍한 교회는 없습니다. 한 주 예배 드리고 도둑 맞은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불쌍하대요. 오래요. 그리고 다른 교회가 먼저 연락 왔는데 당신한테 팔겠대요. 그래서 그 방송 장비를 300불에 우리가 다 인수를 해요. 그 얼마 전까지 그거를 다 썼어요. 드라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도난 드라마를 통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제가 무슨 수로 CBS 방송국을 가보고 국장님을 만나겠어요. 국장님과 대화를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는 만나면 호구조사하는 민족이잖아요. 뭐 애가 몇이고 애 넷이라니까 또 놀래고 또 뭐 어느 교단 목사냐 또 뭐 전공했냐. 제가 서양사학과를 나왔습니다. 역사를 전공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막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지시면서 목사님이 하면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한국 CBS에서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 지금도 하죠. 그게 그때 막 시작할 때였어요. 한국의 인기가 막 많아지니까 이 아틀란타 CBS 방송국이 그것을 벤치마킹한 아틀란타 성서학당을 구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가르칠 목사님을 구했고 신약을 가르칠 목사님을 구했는데 교회사를 가르칠 목사님을 찾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거 도둑 맞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0: 그 자리에서 길거리 캐스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네, 우리 하나님께 그런 박수 한번 치고 와야죠. 제가 어린 시절 한 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과외해서 주님의 교회 헌금한 거 그거 주님 이쁘게 보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때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매 토요일마다 우리 아버지 철학기도 하셨던 것, 우리 어머니 매일 기도했던 것, 그게 땅에 떨어지지 않았구나.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봤더니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올라갈 때는 금향로에 담겨서 향이죠. 연기처럼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가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 기도가 내려올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재밌죠?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될 때는 연기처럼 올라가는데 이 천사가 이 금향로를 땅에 쏟아요. 이게 응답될 때는 우레처럼 번개처럼 지진처럼 멋지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역시 여러분 혹시 워터파크 가면 이런 놀이시설 아세요? 보여주실래요? 이거 아세요? 저게 물이 쫄쫄쫄쫄쫄쫄쫄쫄쫄 채워져요. 근데 채워지기 전까지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저게 다 채워지잖아요. 내려올 때는 저렇게 멋지게 내려오더라고요. 기도 응답도 저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채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게 다 차면 정말 멋지게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밑에 저 물폭탄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믿어요. 저게 차면 내려올 걸 믿어요. 저 사람들 표정이 얼마나 기대가 가득한 줄 아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만큼도 못해요.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갈 때는 연기처럼 올라가지만 그 기도에 양이 차면 하나님 정말 멋지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 실망스럽고요. 나를 보면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눈을 들어 한 사람을 찾아오사 드라마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 삶에 새로운 희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1: 아틀란타 베델교회 이혜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오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끝찬양 마커스의 주 은혜임을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복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양고략교회 양동복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공보다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다니엘은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신앙인으로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큰 본이 되죠. 왜입니까? 신실한 신앙인이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다니엘은 그런데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실한 신앙인으로 사는데 세상에서 탁월하게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그래서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신실한 신앙인이지만 세상에서도 탁월하게 성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한 신앙인일수록 더 큰 성공을 해서 할 도리를 하고 할 도리만 한 게 아니라 더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다니엘이 큰 교훈이죠. 진실한 신앙인인데 세상에서 탁월하게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세상 가운데 탁월한 성공을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전쟁포로인데 총리가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범했습니다. 세 번 침범을 했어요. 1차 침범 때 포로를 많이 잡아봤는데 그 1차 침범 때 다니엘이 잡혀온 거예요. 그때 나이가 10대였습니다. 가족들 죽었고 살아남은 가족들이 흩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 포로로 끌려오고 자신은 포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노예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전쟁 포로에서 출발한 말이에요. 그냥 대접해 주려고 끌고 갔을까요? 부려먹으려고 끌고 갔죠. 10대인데 처참한 인생이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왕 담가는 권력자가 된 겁니다. 그럼 봐보세요. 바벨론 세상에서 바벨론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 없었을까요? 아마 천재라고 일컬어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가문 좋은 사람, 오랜 권력과 함께 살아온 가문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국의 인자지 않습니까? 왕 담가는 권력. 그럼 그 자리 가려고 얼마나 곤모술수가 난무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곤모술수가 난무하는데 한낱 포로가 제국의 2인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놀라움을 넘어서서 기적입니다. 세상에는 사회적 약자가 간섭과 차별의 장벽을 극복하고 한 분야에 우뚝 서면 그걸 유리창을 깼다고 하죠. 근데 다니엘은 그냥 유리창을 깨는 정도가 아니에요. 강철을 깨고 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시민 통치를 받은 적 있잖아요. 일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끌려갔어요. 끌려간 사람들 일제에 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겠어요? 어쩌면 자기 집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일본은 조선보다 얼마나 문명이 앞장서 갔습니까? 그런데 조선이잖아요. 조선인. 그리고 약자. 내가 어떻게 해도 못하는 약자. 그러니 얼마나 그 생활이 처참했겠어요. 무시받고. 그런데 이런 조생진이, 이거 일본인 입장에서요. 이런 조생진이 천황 다음과는 권력자가 된다.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된 것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유리창을 깨고 나온 건 가능하지만 철판을 깨고 나온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된 건가? 그러니까 다니엘의 성공은 단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그 노력이 있죠.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덧입혀진 거예요. 덧입혀진 거. 그래서 이런 탁월한 성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과 20절 봐보세요. 다니엘은 탁월한 중에서 탁월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왕이 다니엘과 여러 말을 하고 낸 결론이에요. 20절에 이런 말 합니다.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는 낫다. 이게 왕의 고백입니다. 당시 박수와 술객은 왕이 자문을 구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 앞에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바벨론 내에서 탁월한 자들이 선택받아서 왕 곁에서 어떤 큰일 결정할 때 자문을 왕이 구하면 해주는 존재죠. 그러니까 탁월한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탁월한데 그 탁월한 사람들보다 10배는 탁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탁월한 중에서도 탁월했을까? 왜 그런가? 그 해답이 1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거 왜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된건 자기 힘으로만 된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해서 탁월한 중에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지만 왕도 보기에 아 얘는 붙어 내 곁에 붙어놓으면 유지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극복하고 자기 곁에 둔 겁니다. 그럼 한번 봐보세요. 왜 하나님은 왜 하필 다니엘을 택했을까요? 수많은 포로민들이 끌려갔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수많은 포로들 중에서, 자기 백성 중에서 다니엘을 선택했냐고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1장 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했다고. 다니엘이 왕궁에서 나온 관리들에게 선택되기 전에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그리고 왕궁의 관리들이 보니까 다니엘이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다니엘이 포로인데 바벨론에서 어떻게 지혜가 통달하고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피눈물 나는 다니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릭슨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뭔가 한 분야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적어도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그 1만 시간 가지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지금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면 유다와 뭐부터 다를까요? 뭐부터 다를 것 같아요? 말부터 다르죠. 말부터. 어린 10대에 다른 언어권에 들어간 거예요. 언어만 다른 게 아닙니다. 풍습 다르죠. 삶의 방식도 달라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요, 각고의 노력을 한 겁니다. 환경을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상황을 보면 내가 이것을 뭐 하러 하지? 내가 이걸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할수 있는 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선택되기 전에 이미 그 시대, 그곳에서 지혜가, 지식이, 학문이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온다고 모두가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잡겠어요? 준비된 사람이 잡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잡아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준비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봐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포로들, 다 불쌍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왜 하필

하필 다니엘이냐 이거예요. 다니엘은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안 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스스로 돕는 자.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안 되면 포기하고 환경을 보면서 내가 이걸 뭐 하지? 이래서 안 해버리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돕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자, 그런 사람들 하늘도 기회를 준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우리나라 속담대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다니엘도 그 극한의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할 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에 더 큰 은총을 준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중에서도 탁월한 자가 되고 곤모술수가 난무한 그곳에서도 제국의 인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힘들어도, 상황이 안 돼도, 그런 상황들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할 바를 하세요. 기도하면서 땀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말로 해야죠. 말부터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더불어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말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원한다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하고 말도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전도해야지요. 안 하고 어떻게 부응합니까? 거기에 누군가는 더 좋은 교를 만들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돼요. 섬긴 만큼 교회는 좋아지는 겁니다. 말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에 섬김이 더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리고 그 부응이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왜 그러냐 그러죠. 저는 왜 그러냐, 그게 보이는 사람이 복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길을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쓰레기가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이면 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의식이 없는데 자기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깨끗한 거리 만들어야 된다는 의식, 그러면 안 된다는 의식. 그러니까 보이고 그 보임이 복인 거예요.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저래? 그러기 전에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건 복이에요. 왜 보이겠습니까? 그 빈자리 채우라고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하고 그러면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나쁜 교회로 대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고 말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맞게 기도하고 또 기도에 맞게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할 바를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세요. 그러면 결국 사람 눈에도 들어옵니다. 내가 할 바를 하면, 어려운 중에도 내가 할 바를 하면 결국 사람 눈에도 들어와요. 왜? 왕의 명령을 찾아 왕국에서 섬길 자를 찾는데 다니엘이 들어왔겠어요? 그 관리들 눈에 할 바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아져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 분야에 열심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눈에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일을 나 대신 하면, 내 자리에서 하면, 아니면 다른 개업을 해서 똑같은 일을 하면 성공할지 안 할지 안 보일 것 같아요. 100% 마치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사람 그 일을 하면 성공할지 안 할지. 결국 그 정성들이 하나하나 모여지면 사람 눈에도 보이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탁월하게 성공한 거 아닙니다. 그 역한의 상황에서도 할 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푸셔서 탁월한 성공자로

신앙인도 인간이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필요한 것 많죠. 그리고 더 큰 위대한 일을 하려면 큰 힘을 갖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부흥은 믿는 자들이 주도권을 가질 때 일어난다고. 여러분, 포크레인으로 일한 것과 삽으로 일한 건 다르죠. 힘의 차이가 너무 나죠. 그게 다르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큰 힘을 가지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것과 제가 밑에서 한마디 하는 건 너무나 다르죠. 목소리의 그 힘이라는 게 달라요. 달라.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주도권을 가질 때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힘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100배 낫고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있어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베풀 수 있는 거죠. 다니엘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포로잖아요. 포로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럼 우리처럼 좋은 삶을 안 오늘 것 같아요. 삶이 어려운데 고통스러운데 우리보다 정말 더 간절히 더 사모하고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첫 번째는 성공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 항상. 이건 성공 전에도 그랬고 성공 후에도 여전히 그분 다니엘에게 일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건, 다니엘서 1장 8절이죠.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하잖아요. 이 사건은 이제 택함을 받고 왕을 섬기기 전에 훈련하는 첫 과정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근데 여기 왕이 주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 히브리어는 파트바그거든요. 이 의미는 왕의 식탁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왕의 식탁의 음식.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포도주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가 마시는 그가 누구예요?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 왕. 그러니까 어찌된 일인지 왕은 특별하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신하라고 해서 누구나 왕의 식탁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겠어요? 왕이 먹는 음식, 왕의 포도주인데 허락을 안 받고 왕이 하사 안 했는데 마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했다 그럴까요? 네,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신경 써준 음식인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다는 히브리어는 샤임 알렙입니다. 심장에 새긴 결단, 심장에 새긴 결단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심장에 새긴 결단이라는 의미가 뭘 것 같아요? 나는 죽어도 먹지 않겠다는 결의인 거죠. 그럼 도대체 왜 다니엘은 이런 결단을 심장에 새길까요? 그것을 먹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시죠?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음식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걸 구분하셨습니다. 그럼 먹지 못하게 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죠. 부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단한 거예요. 먹지 않겠다고. 그런데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함을 지킬 수 있지만 바벨론 내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먹지 않으면. 지금 왕이 주는 음식인데 다니엘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해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음식을 줬는데 이건 내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안 먹으면 여러분들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목사님 잘하시는 거야. 아이고, 기분 상당히 나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왕이 주는 거예요. 왕이 주는. 근데 이게 나를 더럽힌다고 해서 거부하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어떻게 될까요? 능지처참이죠.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있습니다. 이 헤로도투스 그가 이게 쓴 역사가 신학생들은 꼭 읽어봐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왕정에 대한 기록이 그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왕의 식탁을 거절한 자는 반역자로 간주한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왜 그러냐면 왕이 음식을 하사하면 그걸 먹는 건 왕에 대한 신실함, 충성됨을 지키는 행위라고 그런다고 해요. 근데 이걸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왕을 거부한 거나 비슷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음식을 하셨던 느부갓네살 왕 보세요. 선하고 어진한 왕 아니에요. 폭군이죠. 잔인한 폭군. 단적으로 다니엘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지혜자들이 왕의 마음을 상하겠는데 그 지혜자들 뭐라 그래요? 그 몸 찢고 그 집을 걸음터기로 만들어 그래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몸을 찢어라는 건 뭐예요? 처참하게 죽여라는 거예요. 집 걸음터기로 만드는 건 무슨 의미고요? 그 집안까지 멸절시켜라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욕만 해보세요. 당장 적될걸요? 근데 몸을 찍고 그 집에 걸음터기를 만들어니 얼마나 잔인한 복권입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관리했던 환관장도 두려워하잖아요. 먹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것은 내 머리를 왕 앞에서 위태하게 한다고. 잘못하면 왕의 목도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니엘 봐보세요. 포로인데, 포로잖아요. 포로. 전쟁 포로.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처참한 거. 그런데 이제 왕궁에서 섬길 수 있는 절호의 길을 잡은 거예요. 사자성어에 천재이루라는 말이 있죠. 천재이루. 천년에 한번 올까 말까는 기회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런 천재이루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요 잡았는데 다니엘은 발로 차버리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기회인데 그걸 잡으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차버리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인 줄 아세요? 성공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공보다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성공이라면 그 성공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거라면 그 성공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성공보다 하나님인 거죠. 두 번째 사건을 봐보세요. 다니엘서 6장. 이제는 으뜸 총리가 된 거예요. 성공한 이유죠. 성공한 이유. 으뜸 총리가 되니까 봐보세요. 포로인데 으뜸 총리가 되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가 많겠어요. 그거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혹시나 일제시대 때 제국 일본의 천황 밑에 갔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그냥 있겠어요? 얼마나 어떻게 하든지 저 인간 끌어내야 되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왕을 꼬드겨서 한 가지 법령을 만듭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존재에게 무엇을 기도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었다는 거죠. 언뜻 보면 이게 굉장히 왕을 위한 것처럼 높인 것처럼 하지만 실상 그 속에 굉장히 꼼수가 있죠. 다니엘을 잡으려는 꼼수. 이 꼼수를 눈치 못 채고 허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인장이 찍힌 걸 알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여기서 주목하는 단어가 세 가지예요. 제가 첫째는 알고도. 다니엘 알았잖아요. 알았어. 왕의 의인이 찍힌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안 거예요. 알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전에 하던.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예루살렘 향해 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게 전에 하던 거예요. 근데 알고도 전에 하던 그대로 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법령은 다니엘 딱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만든 법령이에요. 그래서 적대자는 눈을 부릅키고 있죠. 그리고 아마 간절히 원할 거예요. 예전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라고. 그래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똑같이 하잖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숨어서 하면 누가 알겠어요? 누가 창문을 열어놓고 하는 거하고 지하실을 하는 것과 기도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죠. 창문을 열어놓고 하더라도 꼭 무릎을 꿇고 해야 됩니까? 서서 그냥 눈 뜨고 하면 안 돼요? 눈 뜨고 하면 뭐 적대자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 법령 위배된 걸 하려면 증명을 해내야 되잖아요. 무릎을 꿇고 했다고. 눈 뜨고 있으면 뭐 먼산을 보는지 뭐 공기를 마시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화하던 그대로 한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으뜸 총리죠. 이렇게 많은 존재죠. 근데 그렇게 전해야 된다고 하면 다 잃죠. 다 잃어. 심지어는 생명도 잃습니다. 자기만 위험하겠어요. 가족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단어가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 무엇이 감사할까? 여러분, 무엇이 감사할까요? 내가 큰 병에 걸려서 살지도 못하고 이제 병상에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증 가운데 죽는 날을 기다리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 감사할까? 다니엘의 신앙 깊이는 다른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신앙 지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그 기도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어쩌면 인생에서 마지막이고 자기 인생도 마지막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들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쩌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참 신앙의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니엘 알았습니다. 의인이 찍힌 줄도 알고 사자굴에 그렇게 던져질 줄도 안 거예요. 그런데 전에 하던 그대로 신앙의 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단 30일, 30일 동안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수모소에도 되고 꼭 전에 하던 대로 해야 될까요? 성경은요, 다니엘을 보면 다른 건 양보합니다. 단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 일본도 우리나라 이름을 바꿨죠. 이름. 안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바꾸죠. 저희 부모님 이름도 그래서 일본식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름 바꾸는 거 양보했습니다. 그거 보면 이런저런 건 양보를 해요. 근데 한 가지 영역은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한 가지 영역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거. 이건 절대 안 합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거. 이건요, 절대 양보를 안 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양보하면서까지 그의 성공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성공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갈수 없다. 그러면 기꺼이 그 성공 포기합니다. 그 성공이 어떤 것일지라도. 철학자 케르케고르 잘 아시죠? 학교에 다니면 들어보는 철학자 케르케고르. 케르케고르가 마음의 청결은 오직 한 가지를 바라는 거라고 했어요. 마음의 청결은 한 가지 바라는 거, 오직 한 가지. 그럼 다니엘에게 오직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딱한 가지! 한 가지밖에 못 선택해요. 내 생명을 택하시겠어요? 도대체 뭐가 여러분 인생의 1번입니까? 여러분 가족입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그동안 모아놨던 돈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한 가지 택하라면 뭘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1번이 뭐예요? 다니엘은요, 성공 전에도, 큰 성공을 한 후에도 항상 그의 인생에 단한 가지 택하면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그의 1번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1번이 하나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양고려교회 양동복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1-791-1150번 지역번 호 061-791-1150 광양고려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정입니다. 저는 수사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요. 등장하는 형사들은 때론 목숨까지 걸고 범인들을 검거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을 때 형사들은 대체로 두 가지의 대답을 하는데요. 하나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억울한 희생자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도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의인을 향한 보호하심의 시선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보내시는 시선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자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인한 시선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얼굴이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한다는 것은 그들의 숨은 행위까지 감찰하시며 결국 그 자취를 끊어내시는 단호하고 엄정한 공의를 나타내는데요. 하나님의 눈이 향하시는 두 가지 시선의 목적은 결국 사랑과 공의라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후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지은 시인데요. 어떤 처지에 처했든지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의인을 향한 여호와의 시선의 목적은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그들의 억울함과 고난에서 구원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며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위로와 회복에 있는데요.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 뒤에서 행여나 넘어질까 두 팔을 아이에게 향하고 시선을 떼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의 시선이 의인을 향한 여호와의 시선입니다.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넘어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치명적인 죄와 실수를 범했음에도 그가 의인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이 정하는 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기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듯이 성경에서의 의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의인은 죄를 깨달았을 때 숨기지 않고 엎드려서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했지요. 다윗은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참된 왕이자 피난처로 인정한 삶. 그것이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의였습니다. 결국 의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히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귀에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듣건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예레미야 제26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0: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2: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3: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0: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2: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0: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4: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의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0: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5: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0: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6: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란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

0: 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1: 사바니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제27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3: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0: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 예레미야 제28장.
0: 그 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2: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1: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0: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3: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1: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1: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4: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1: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0: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배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1: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제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0: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

0: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0: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0: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보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2: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3: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4: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0: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0: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 제30장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2: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0: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2: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도달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0: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2: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0: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말을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분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찬양으로 가득한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마커스 워십 커뮤니티의 감사함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월요일 밤, 월요일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 저녁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저는 진행을 맡은 조시현이고요. 오늘 시편 100편의 고백처럼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대대의 이름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아멘.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세세토록 이르리로다. 이스라엘과 뉴브리드가 함께 찬양합니다. You are good. 그리고 팀 로거십의 선하신 나의 주. 두곡 함께 띄워드립니다.

네, 팀 루거십의 선하신 나의 주, 그리고 이스라엘 앤뉴 브리드의 You Are Good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앱을 통해 사연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린다 랜들의 Pass Me Not a Gentle Savior,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리고 오벳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535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안성진 3집 앨범 중에서 주리가 부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통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으로 또 그분의 영광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예배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삶으로 촘촘히 지은 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데요. 이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런 찬양이 가득한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옷 입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뉴스 미션의 내가 매일 기쁘게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김태훈과 신효선이 함께 찬양하는 하루, 그리고 손영진의 거룩거룩거룩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는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찬양이 흘러넘칠 때마다 찬양에 거룩한 옷을 입히시는 주님 경험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들,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찬양 가운데 영과 육이 시원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3곡 함께 듣고 옵니다.

0: Jesus' song.
1: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어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들은요, 한웅재 목사님의 거친 세상에서 찬송 들으시고요, 희지윌의 하루, 그리고 메리제인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다시의 찬송 함께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이렇게 문자도 계속 보내주시고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조수아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드림아이와 송정미 사모님 함께 찬양하는 축복송, 그리고 인피니트 밴드의 찬송이었죠. 내 모든 시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고 앞서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께 마음

함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 그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문자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곡 연주곡 띄워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음에 감사드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극심한 인종차별을 겪는 시기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정말 수준 높은 감사인데요. 영화 사랑의 원자탄의 실제 인물인 손양원 목사님도 공산당에게 두 아들을 잃고 이런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녀가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숙한 신학인은 복에도 감사하며 고난에도 감사하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수준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91편 함께합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지혜 말씀 시편 91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한 주가 다시 시작되는 월요일 밤입니다. 주말의 쉼이 벌써 아득하게 느껴지고 마음 한켠에는 또 무게가 얹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짐진 그대로 당신께 오라고 하십니다. 그 무게가 오히려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버터의 Come, Jesus, Come 들으셨습니다. Shame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한 쉼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쓰인 헬라어 아나파우시스는 짐을 진 짐승이 잠깐 멈춰 숨을 고르는 순간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짐을 지고도 다시 걸어갈 힘을 회복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쉼은 삶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삶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닐까. 오늘 하루 지고 온 짐이 무거우셨다면 그 짐을 진 채로 잠시 주님 앞에 멈춰서는 그런 밤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시편 63편 강명식이 불렀고요. 한부영의 나의 노래, 그리고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크리스 톰린의 Amazing Grace, Gator Vocal Band의 Make the Morning Worth the Midnight, 그리고 나탈리 그랜트와 세스 와이넌스가 함께한 My Tribut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쉰다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몸은 누워있는데 머릿속으로는 내일 할 일들을 계속 굴리고 있고 정작 자야 할 시간에 오늘 못다한 일들이 떠올라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쉬는 것조차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가는 그런 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쉼에는 잘 쉰다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무거운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잘 쉬지 못하셨어도, 잘 감당하지 못한 하루였어도 정말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오는 것,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조준모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길승의 주님 한 분만으로, 남궁성옥의 내 삶의 이유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제가 묵상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묵상이 자꾸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는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반복해서 실수하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걸까? 이런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붙잡고 여러 번 묵상하고 곱씹어보고 하다가 마음에 이런 감동이 들어왔어요. 난 깨어지는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말씀, 소망, 그리고 위로는 깨지지 않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보배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우리는 잘 깨어지는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 그 질그릇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 그리고 말씀은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깨지거나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깨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우리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안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과 빛은 결코 무너지거나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그릇 깨진 틈 사이로 그 빛은 더욱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성령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솔 피셔 베인기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은 창문의 작은 질그릇의 소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우리는 참 깨지기 쉬운 질그릇같이 연약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런 묵상이 되는데요. 저만 그런가요? 자꾸 실수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나는 정말 왜 이럴까? 정말 왜 이러는 건가요? 주님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여전히 실수하는 제 모습이 참 힘듭니다. 라는 그런 기도와 묵상을 드리는데 이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다. 아멘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어차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질그릇 속에 담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사랑의 빛을 온 누리에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제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소감 다 좋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 문자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가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영어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려고 질그릇같이 연약해서 깨져두어 그 깨진 틈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고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

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잊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꼭 붙잡고요.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합니다. 내 안에 그렇지만 진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담겨져 있고요. 우리를 통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의 빛은 강력하다는 것, 절대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소망과 기쁨이 넘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것들을 지식과 의지의 조합으로 개발하고 바꿀 수 있다 믿는다고 스카이 제스니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셨는데요. 사과나무가 살구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복숭아나무가 귤을 생산할 수 없듯이 지식이나 의지, 노력을 쏟아부어도 나무가 스스로 자신의 열매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무의 정체성에 따라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더욱 탁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고 열심을 다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개선하려 노력하기보단 정체성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옛 자아를 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서 자라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서영은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다윗의 노래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시와 그림의 임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라이브 로드 싱어즈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마커스 월십의 주 은혜임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영원의 그래도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예수 캐리 언더우드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허브월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베어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아이노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무엔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For Him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피아 월십의 내 간을 의지하는 예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 아시죠? 같은 사람들 뭐 끼리끼리 이렇게 모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자성어이기도 합니다. 또 이와 비슷한 말들이 참 많잖아요. 동병상련도 있고 초록이 동색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이 곁에 있게 되기도 합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여러분은 지금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더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요. 또 주님의 사랑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주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은혜를 우리도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서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 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가까이 할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멀리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좋아서, 또 다른 쾌락과 성공이나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을 있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외부의 정보도 함께 전해드릴 텐데, AM 1188kHz, 또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로 듣고 계신 북방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서 FM 채널과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듣고 계신 분들도 이 시간 늦은 시각까지 깨어 계시거나 아마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일 텐데, 또는 일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모두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어제에 이어서 대한민국에 또 이주하신,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오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보실 거고요.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응원의 메시지, 한 줄을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으세요.

0: 박형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감당한 지 80여 년에 달합니다. 분단 이후 하나님께서는 북녘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구제하고 구출하기 위해, 탈북민의 정착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이 땅에는 수많은 탈북민 성도님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삶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삶의 희망을 갖게 되고 또 복음 통일을 위해 헌신할 일꾼들로 삼아주셨는데요.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모진 고문과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널리 전하고 계신 탈북민 김보빈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며 집사님의 사역과 또 탈북민들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짜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 거부 갈등에 너무 힘들어서 제 딸을 두고 떠날 수는 없어서 제가 저희 사랑하는 딸을 얻고 그 집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길 장백산 가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내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집주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자궁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내 혼자 나왔으면 됐을 걸, 왜 내가 애까지 데리고 나와서 같이 고생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또 엄마이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던 과정에 대구에서 오신 분을 만났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니까 너네가 말하는 남조선의 자궁암은 병이 아니다. 그리고 너네가 말하는 남조선의 북조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다. 너도 한국으로 가라 해서 제가 브로커를 연결을 해가지고 2007년 7월 9일날 저희 딸을 보육시설에 맡기고 제가 한국행을 내몽골로 떠나게 됩니다. 분명히 출발은 7월 9일날 했는데 제가 감옥에 잡힌 것은 7월 11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행 중에 간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몽골 국경 두 번째 선을 넘다가 잡혔거든요. 단동이라는 곳에 신의주를 통해서 나간대요.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신의주로 가게 되면 저희는 두 번 죽습니다. 혈서를 쓰면서까지 저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진짜 기적같이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몽골에서 더문 병방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언성보이부에서 그렇게 저는 말로만 듣던 그 보이부 형태를 실태를 그때야 알았습니다. 자그마한 독감망에 넣고 사족의 흰벽이 아닌 핍 추성이가 된 그런 보 거기에서 각목으로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각목에 이렇게 팔꿈치 맞고 대못에 찔리고 23일 동안 너무나도 힘들게 고문을 당하고 돌아왔는데.

네, 밤에 불어넣고 도청은 되는 거예요. 경비에서는 아바이가 이렇게 쑥 들어와가지고 뚜벅뚜벅뚜벅 그렇게 그 우리 호실 앞으로 지나가는데 내 머리맡에서 저를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네 누구 딸이 맞냐? 맞으면 고를구덕이고 아니면 흔들어라. 근데 맞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조금만 참아라 해서 내 손에 사탕 씨알을 쥐어주고 나갔는데 다음 날에 샛별 보이부에서 저를 호송하러 온 거예요. 샛별에서 온 보이지도는 저한테 너무 살뜰하더라고요. 그 구치소가 모자람으로 해서 대기소라는 데서 또 대기를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아줌마가 저한테 와가지고 감찰과 부과장이 여기에 있는 여자들을 다 성추행을 한대요. 성추행이란 용어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 며칠 만에 저한테 진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문 열고 들어와서 나를 살리지 않는다면 저는 살아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임신까지 되어서 마취도 없이 산부인 때 수술 때도 아닌 책상 위에서 강제 낙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피 흘리는 몸으로 구치소에 올라가서 다시 또 조사를 받고 고문 받고 하다가 2008년 4월 20일 정거리 교화소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40일 동안 아침 굶식기도 하게 해주세요. 저한 데는 찾아올 사람도 없고 면회할 사람도 없으니까 교화소에서 살아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발부터 산에 가자 뭐 나무로 꾼 짐바 그리고 똥퇴비를 나르려면 배낭이 있어야 되잖아. 그 배낭마저도 손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굶식기도 끝나는 동시에 제가 신입반에서 끝나서 교화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6평 7평 되는 그 감옥에 200명이 너무나도 잠자리 갖고 싸움을 하고 위에서는 빈대가 떨어지고 눈 뜨고 있으면 눈에 떨어지고 입 벌리고서 입에 떨어지고 몸 환자들이 또 많이 생기면서 사람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도 매일같이 죽은 사람들이 내 옆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내 생활이 일상이 됐던 거예요. 나는 저렇게 죽지 말아야 된다. 그런 각오로 사는데 그 사람들이 3일이 지나가면 그 몸에서 구데기가 나와요. 저것도 약이 될수 있겠다. 그 구데기를 쓸어가지고 탑에다가 불에 볶아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그 단지밥에 볶아서 먹는 사람. 근데 제가 그 구데기 가루를 어떻게 하냐면요. 상처는 없는데 속에서부터 썩어 나오는 거 있잖아. 북한에서 정처라고 했어요. 밑에선 썩어 올라오니까 뭔가를 상처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내사를 찔러가지고 부황을 붙여서 이렇게 그 처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사적에 나다가 마지막으로 가슴에 났어요. 살이 많은 부분에 안에서부터 썩어 나올 때그 어떤 약도 말안 듣는 거예요. 대이모가 작은 페니시린병 약통에 가루도 아닌 물도 아닌 그런 지긋지긋한 그런 걸 가져다 가슴에다가 나무를 찔러가지고 부황단지에다가 건물을 뽑아내고 제가 그 가루를 엿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3일 됐는데 안 아픈 거예요. 사적에 막 가려우면서 진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살이 나오고. 그래서 3일 돼서 배엄마가 와가지고, 어떻니? 하는 거예요. 이모, 통증은 없고 가랍습니다. 제가 뭐 그러니까, 그게 그 구데기 가루다. 우리 옛날 감방에서 그때 봉선이라 먹고 저렇게 살찌했던 그 구데기 가루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살겠다고 가오동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구걸하며 살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그 부분을 제일 많이 기도했습니다. 배고플 때 하나님 저 배고픈데 힘과 용기 주시옵소서. 나무 꿀때 힘이 없으면 힘과 용기 달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조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조장이라 하게 되면 한 조에 30명, 한개 교합안에 170부터 230명까지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우리 저의 한 어르신을 저한테 와서 조장 나 고추 먹고 싶소 해가지고 제가 고추를 뜯다가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피 터져서 이렇게 맞아갖고 들어왔는데 그 어르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동엄마, 고추는 살리지 못했지만 내일 다시 중추서 갖고 오겠으니까 꼭 살자고. 근데 10시 돼서 취침 시간이 됐는데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 보니까 고추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추를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화가 났어요. 이 고추 두 개가 뭐라서 내가 이렇게 피 터짐에서 맞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 엄마한테 고추를 주면서 이제는 먹고 살아라고
꼭 살아서 나가야 된다고 제가 그 고추를 구원만대 주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쪽 창문에 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추 두 개가 이렇게 내가 죽을 정도로 맞아야 되냐고 억울해갖고 하나님 앞에 쪽 창문에 대고서는 마음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길은 피할 길을 준대요. 근데

드려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사명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며칠 내내 5시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 12시면 기도하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날 이곳에 들여보낸 뜻이 어디 있냐고 기도를 하는데 전도라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 전도! 그래, 전도하지 뭐! 그래서 저의 제일 장기 시절부터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아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부가 다 장기 시절로 되어서 들어왔는데 그 언니한테 제가 하나님을 전하고, 언니, 누군가가 면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니네 부부 중에 누군가라도 빨리 나가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다, 나가기를 우리 기도하자고 했는데, 석 달을 기도했는데 나갈 수 없는, 남편은 15년 받고 여자는 12년 받았는데 남편이 출소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출소했는지 몰라. 근데 갑자기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내 이름을 부르면서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내 남편이 출소해서 면회 왔대요. 갑자기 남편이 나가서 면회 온 걸 보면서 이 면식 갖고 애들하고 먹고 살라 하고 본인은 빈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진짜 하나님 있다고. 그러면서 저에서 장기 수술을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열병에 걸린 거예요. 여기 코로나처럼 40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딸이라 하면서 저의 딸의 얼굴에 천사달 날개 달린 그 천사가 갑자기 제 머리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제가 벌떡 선 거예요. 분명히 죽겠다고 기도했는데 살려주시는 거고, 근데 다음 날에 저는 정상이 되어서 병방에서 나와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진짜 허약한 몸으로 과반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건강하게 68kg로 3년 생활로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교화소를 나와서 저를 팔았던 친구 숙모와 저희 가족에게 영접기도 시킬 줄은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011년 제가 4월 8일 날 다시 중국으로 넘어와서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진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딸을 찾으려고 하니까 자궁암에 걸렸던 생각이 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자궁암도 없어졌고, 그리고 3년 동안 저희 딸을 입양만 하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저희 딸을 만나서 열을 내니까 입양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까지 다 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진짜 눈동자같이 365날을 진짜 1분 1초도 저 곁을 안 떠나셨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알면서 아,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공부를 시작했던 것이 신천지 들어갔습니다. 내가 알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되었고, 또 거기에서 물리치고 저희 딸을 나왔는데 안상공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은 이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물리치고, 아, 목사가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거룩한 주일만 저희 딸을 데리고 지키다가 2012년 6월 1일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오면 가나안에 도착한 마냥 저는 잘 살 줄 알았는데 악몽에서 많이 시달렸고, 그러다가 탈북민 선교사님 두 분을 만나서 치유 집회에 갔다가 용서라는 시간에 결국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를 내 자식을 죽였던 그런 날 성폭했던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발버둥을 칠 때 하나님이 그래서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내가 있단다 이런 음성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선포를 했을 때 북한이 다시 열렸고, 하나님이 새롭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가나안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북한을 넘어서 열방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게 하심이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회개하고 회복이 되니까 북한이 보였고, 하나님이 먼저 온 통일이 아닌 내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그곳에 바로 전하고, 여기 온 탈북민 3만 5천 명보다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3만 5천 명보다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하교회가 그곳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은 북한을 생각할 때 아픔이 아닌 기쁨으로 아픔에서 일어나 곧바로 서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북한을 넘어서 땅끝까지 열방까지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의 지원으로 건설된 것으로 평가되는 시리아 핵시설에서 나온 핵물질을 시리아 새 정부가 미국 국제원자력기구와 합의해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 기업들이 북한 여성 노동자들을 40명 단위 작업조로 고용해 식품 제조와 농업, 봉제 등의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는 엔비디아가 골드만삭스와 블랙록 등 월가 대형 금융회사 6곳과 손잡고 7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인공지능 인프라 자금 조달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집에서 차량을 호출하면 주차 로봇이 차를 출입구까지 가져다주는 시스템이 다음 달부터 국내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 카드 사용액이 2조 원을 넘어서며 지난해보다 66% 급증한 가운데 피부과와 한정식 집 등 미용 의료와 외식 분야에서 소비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는 저렴한 가격과 개방형 모델을 앞세워 성장한 중국 인공지능 기업들이 이용료를 올리고 상업용 모델의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유료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개인 미용사와 이발사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신의 취향에 맞는 개인 미용사를 찾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일보는 전남 광양 백운산에서 80년 근으로 추정되는 천종산삼 9뿌리가 발견돼 감정가 1억 3천만 원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지원으로 건설된 곳으로 평가되는 시리아 핵시설에서 나온 핵물질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IAEA는 시리아 정부와 협상을 거쳐 99번 부지로 불리는 비밀 핵시설을 처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곳에는 과거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알키바르 원자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방사성 물질과 연구개발 장비 등을 숨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키바르 원자로는 북한 영변의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와 비슷한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미국 정부 당국은 북한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것으로 평가해왔습니다. 원자로는 지난 2007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됐지만 이후 남은 물질 가운데는 핵무기 제조의 기초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우라늄 정광, 이른바 옐로 케이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옐로 케이크 자체를 곧바로 핵 분열 무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방사성 물질을 퍼뜨리는 더티 밤에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핵물질이 적대 세력에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해온 이스라엘은 해당 시설의 출입구를 폭격해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추가 군사 행동을 막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리아 새 정부와 IAEA를 설득해왔으며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경제 재건을 추진하는 시리아 정부도 핵물질 제거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 기업들이 북한 여성 노동자들을 40명 단위의 작업조로 고용해 생산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인터넷 매체 고르돈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구인 구직 플랫폼을 통해 기업에 북한 여성 노동자 작업조를 공급하는 인력 알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컨베이어 생산과 농업, 봉제 등 경공업과 식품 제조 현장 등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식품 제조 작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알선 업체는 북한 여성 노동자를 40명씩 한개 작업조로 고용해야 하고 인원을 나눠 배치할 수 없다고 안내했으며, 고용주는 이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독립된 숙소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력 공급 단가는 시간당 480루블, 우리 돈으로 약 8,200원부터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지난 2017년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소득 창출을 금지하고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에 이어 노동자 파견을 통해서도 외화 수입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엔비디아가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들과 손잡고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7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인공지능 인프라 자금 조달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엔비디아는 아폴로 글로벌과 블랙록, 블랙스톤, 브룩필드 자산 운용, 골드만삭스, KKR 등 6개 금융회사와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엔비디아 생태계 AI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대규모 전용 자금 풀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보험사와 연기금 등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엔비디아 고객사에 대출이나 투자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엔비디아가 칩을 만드는 데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인 AI 공장을 만드는 일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세계적인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AI 인프라 투자를 빠르게 확대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막대한 자금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주요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AI 인프라 등에 약 3조 5천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집에서 버튼만 누르면 로봇이 지하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를 출입구까지 가져다 주는 주차 시스템이 국내 아파트에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위아가 개발한 평면형 주차 로봇을 다음 달부터 경기 시흥시의 신축 아파트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출근할 때 아파트 월패드에서 차량을 호출하면 납작한 형태의 로봇이 차량 밑으로 들어가 차를 들어 올린 뒤 지정된 장소까지 옮겨주는 방식입니다. 주차할 때도 운전자가 정해진 곳에 차를 세워두면 로봇이 빈 공간을 찾아 차량을 이동시키는데요. 사람이 직접 주차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문을 여닫을 공간이나 차량이 빠져나갈 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없고 이중이나 삼중 주차도 가능해집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를 통해 같은 면적에서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 적게는 20%, 많게는 5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정착된 라이다 센서가 차량과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차장 바닥에 약 1미터 간격으로 인식표를 설치해 이동 경로를 찾도록 했습니다. 다만 로봇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려면 바닥이 평평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기존 아파트보다는 전용 바닥재를 적용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이 2조 원을 넘어서면서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2조 54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21.3%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소비액 증가 속도가 3배 이상 빨랐습니다. 올해 6월 기준 해외 카드 매출은 2033년 1월에 9.6배로 늘었고, 전체 카드 매출에서 해외 카드가 차지하는 비중도 0.2%에서 1.2%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해외 카드 매출의 약 40%가 피부과에서 발생했고, 성형외과와 기타 병 의원이 뒤를 이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미용 의료 소비가 두드러졌습니다. 외식업에서는 백반과 한정식, 고기 음식점에

유통업에서는 패션 의류와 편의점에서 지출이 많았습니다. 한 번에 결제하는 금액도 서비스업의 경우 외국인이 평균 16만 6천 원으로 내국인의 3.5배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개방형 인공지능 모델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해온 중국 AI 기업들이 잇따라 유료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은 AI 모델의 가중치를 공개하고 이용료를 낮춰 누구나 모델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국 기업들과 차별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막대한 AI 인프라 비용을 감당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과금 체계를 바꾸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출시 예정인 초대형 AI 모델 Q1 3.8 맥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기업에 수익 일부를 배분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문샷 AI도 자사 모델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자의 연 매출이 2천만 달러 이상이면 최대 30% 수준의 매출 배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를 앞둔 딥시크 역시 자사 모델의 프로그램 연동 서비스인 API 이용료를 상당 수준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미니맥스와 즈프 AI도 상업용 모델의 이용 조건을 강화하거나 사용료를 올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AI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과 개방성을 앞세워 시장 영향력을 키우는 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남도에서 당국이 개인 미용사와 이발사에 대한 단속에 나섰지만 자신의 취향에 맞게 머리를 손질하려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함흥시 인민위원회는 개인 집이나 창고 등에서 돈을 받고 머리를 손질해주는 주민들을 파악해 영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영 편의 봉사시설 이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개인 미용사와 이발사를 찾는데 주민들이 줄지 않아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영시설의 남성 이발료가 북한 돈 5천 원인데 비해 개인 영업은 7천 원에서 만 원 정도로 더 비싸지만 손님의 요구에 맞춰 원하는 머리 모양을 만들어준다는 점 때문에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국영 미용실과 이발소에 정형화된 머리 모양 대신 자신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다른 동네까지 찾아가 솜씨 좋은 개인 미용사를 이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단속이 시작되자 개인 미용사들은 간판을 내리고 단골이나 지인의 소개를 받은 손님만 받거나 직접 손님의 집을 찾아가 머리를 손질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당국의 통제에도 개인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사라지지 않으면서 영업 방식만 더욱 은밀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전남 광양시 백운산에서 80년 근으로 추정되는 천종산삼 9뿌리가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한국 전통 신마니 협회에 따르면 60대 약조꾼이 최근 백운산 자락 해발 800m 인근 계곡에서 보삼을 포함한 천종산삼 9뿌리를 채취했습니다. 천종산삼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발화해 여러 세대를 이어온 산삼을 말하는데 이번에 발견된 산삼은 자연 발화 이후 4대 이상을 거친 가족군으로 평가됐습니다. 가장 오래된 모삼의 연령은 약 80년으로 추정되며 9뿌리의 전체 무게는 76g입니다. 협회는 색상과 형태, 맛과 향 등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조선 숙종 당시에 인삼 가격 기준 등을 적용해 감정가를 1억 3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백운산은 암반과 마사토가 많아 미네랄이 풍부한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전통 신마니들의 주요 활동지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협회는 최근 값싼 중국산 산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며 고가의 산삼을 거래할 때는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화요일 우리나라는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고요. 제주도만 구름 많겠습니다. 북한 지역 전 지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함경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 맑고 화창한 하늘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 25도, 수원 23도, 낮 최고기온은 수원 35도, 서울 34도, 인천 33도로 전망됩니다.

0: 경상도와 전라도는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광주와 전주 25도, 대전과 세종 2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전주 35도, 대전과 세종, 광주가 33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맑은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부산 26도, 대구 25도, 울산 24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대구 34도, 부산과 울산 33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의 하늘은 계속해서 구름 많이 낄 전망인데요. 아침 기온 27도로 시작해 낮에는 34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평양 24도, 신의주와 개성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개성 30도, 평양과 신의주 29도로 전망됩니다. 반면 함경도는 하늘에 구름 가득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청진 23도, 함흥 22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 함흥 27도, 청진 24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바다와 동해 바다 그리고 남해 바다 모두 하늘 맑겠는데요.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8일 화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거나 또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복음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꼭 좀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식이 또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의 은혜의 사연들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이야기하는 데는 무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둘째로는 기적을 체험하거나 경이로운 자연을 보기 때문인데요. 무신론자였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주의의 기초에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과학적 접근을 하는 이유는 자연의 법칙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기대를 품는 이유는 입법자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질서 있고 정교하게 설계하고 만드신 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 1절의 고백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경이로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지으시며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께 믿음과 찬양을 올려드리면서요. 화요일에 복음의 메아리 함께 출발해 볼까요?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두 곡의 찬양 올려드렸죠. 찬양 사역자 송정미 씨의 온천하 만물 우러러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였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입니다.

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세계 창조 이후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서 명백히 보이고 알려졌으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고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그 이면에는, 그 시작점에는 이 땅을 지으신 분, 태초를 창조하신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오늘도 능력의 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소망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테너 노영한 씨였고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상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요, 상 받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상을 주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고요, 처음과 나중이니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상 갖고 오신데 우리들 주시려고. 난 기대가 돼요. 나한테 무슨 상을 주실까? 첫 번째 상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에 옳다 인정함 맛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래서. 두 번째 썩지 않는 면류관, 세 번째 즐거운 면류관, 네 번째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욱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지요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래서. 세 번째 성도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매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추상적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포함되어 있지요. 거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게 뭔가, 그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물질적 소망, 육체적 소망, 이 세 가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 육체적 소망,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아 그렇지, 내게 부족한 것이 없지. 두 번째로 여기요, 보지 못한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한 거,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믿음의 절대 유익이 있죠. 율법은 간수라고 그랬어. 모학성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믿음은 성도들에게 절대 유익한 필요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서 기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정착 8개월차 한경북도에서 온 이병옥입니다.
1: 남한 정착 8개월 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우리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자리로 모셔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 벌써 8개월 차에 접어드셨는데 이 8개월이면 일단 집도 받으셨을 거고요.
0: 네, 받았습니다. 전 집을 받았습니다.
1: 어디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죠?
0: 경기도 광명에 서하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 아, 광명이요? 네. 너무 좋은 도시잖아요.
0: 네. 광명에서 정말 좋습니다.
1: 처음 집을 받으셨을 때 사실 이렇게 집을 받고 나서 그곳에 가구를, 네, 가전을 채워가는 재미가 또 있다고들 말씀하세요.
0: 네. 정말 제가 한국에 와서 집을, 좋은 집을 받고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정말 이렇게 배려가 좋구나. 정말 좋은 집에서 마음껏 생활하게끔 다 보장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 좋은 집을 받고 많은 것을 사놨습니다.
1: 주로 어떤 거 사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나의 어떤 소비, 내가, 네, 산 것들 중에서?
0: 다 샀습니다, 저는. 보람 있게 살자고. 예. 소파도 샀고.
1: 소파.
0: 예. 에어컨도 큰 것을 샀습니다.
1: 에어컨
0: 넣는 걸. 예.
1: 중요하죠.
0: 네. 예. 그리고 김치냉장고 다 사놨습니다, 저는.
1: 네. 예.
0: 네. 이젠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사람답게 정말 보람 있게 살자고 우선 집부터 멋있게 해놓고.
1: 아.
0: 그리고 내가 이제 직업을 잡아서 일을 하자고 해요.
1: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세요?
0: 네. 저는 3월 30일부터 유학봐서 자격증을 따자고 해요.
1: 아, 그때부터, 네, 공부를 시작하시려고요?
0: 네.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우선 따야 대한민국은 자격증이 있어야, 네, 일자리도 그렇게 찾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격증을 따자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3월 30일부터.
1: 아,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출연하신 분이, 네, 그렇게 공부를, 네, 왔다 갔다 또 하시면서, 네, 바로 자격증을 따시고, 네,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0: 네. 그리고 저는 하나원에서 한식 요리 자격증을 땄습니다.
1: 정말요?
0: 네.
1: 거기 기간이 꽤나 짧을 텐데요.
0: 네. 짧았는데 저는 자격증을 땄습니다. 집에까지 도착했습니다.
1: 오, 세상에.
0: 네. 노력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어요.
1: 저도 한번 먹고 싶어요.
0: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1: 와, 한식 자격증도 따시고, 네, 그리고 요양보호사까지, 네, 계획하고 계시고.
0: 그리고 이제 목요일.
1: 네.
0: 이번 주 목요일을 제가 재난관리 자격증도 따자고 합니다.
1: 도대체 몇 개를, 네, 따실 예정이신 거예요?
0: 따겠어요.
1: 와, 공부하는 재미 가운데.
0: 네. 대한민국은 자기만 노력하면 자격증을 따지 않아요. 그래서
1: 맞아요.
0: 열심히 공부하면 모든 게 다 성공돼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을 따겠어요.
1: 그리고 오시고 나서 이제, 네, 정착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특히나 공부할 수 있는 지원금이 꽤 있는 걸로 알아요. 그 하나원에서 요양보호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나원 쪽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었는데,
0: 네,
1: 그건 아니고 따로 가서 공부하신, 네, 거예요?
0: 내가 이제 하는 건 따로입니다. 여기 우리 거기 집 주변입니다. 하나는 부천이고 하나는 우리 거 집 주변에서 따겠습니다.
1: 그럼 요양보호사로서의 어떤 내년, 내후년 그 미래를 그리고 계신 거예요?
0: 미래를 있습니다. 내가 따자마자 하겠습니다.
1: 아.
0: 예, 요양보호사로 일하자고 합니다.
1: 왜 요양보호사를 생각하게 되셨어요?
0: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이 나이는 아마, 예, 일자리를 구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1: 네,
0: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이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얘기 요양보호사에 들어가자고 내가 결심했습니다.
1: 아, 네. 선생님께서 지금 준비

0: 준비하고 계신
1: 네.
0: 이 시험과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꼭
0: 다음번에도
1: 이루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할렐루야.
0: 방송에 다시 모실 때는 요양보호사 우리 이봉 선생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1: 네.
0: 그렇게 이곳에 오면은 할수 있는 선택들이 무수히 많고요.
1: 네.
0: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참 많아요.
1: 네.
0: 이곳에 오셔서 음식부터 시작해서
1: 네.
0: 입는 것, 사는 것. 선생님이 이렇게 드셔보신 음식 중에서
1: 네.
0: 북한과 남한의 입맛이 꽤 다르다고 들었는데, 또
1: 네.
0: 제일 뭔가, 입맛 차원에서 충격적이었던 것들이 있으실까요? 이런 음식은 굉장히
1: 네.
0: 생각하지 못했던 음식이다.
1: 네, 맞아요.
0: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북한에 있을 땐 정말, 우리가 기름도 먹기 힘들었어요. 정말 기름이 생기면 고숟가락을 재서 먹고, 그러나 남한에 와서는 기름도 마음대로 먹고, 보지 못한 음식들 많았어요. 정말 북한에서도 못 먹은 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내가 한식 요리를 어떻게 쓰나 따서 내 손으로 대한민국에서 와서 음식을 하고 싶어서 제가 자격증을 땄어요.
0: 생각해보니까 그 간.
1: 네.
0: 간이 참 다르잖아요, 남북이.
1: 달아요.
0: 근데 어떻게 그 한식 자격증을 이 남한에 맞춰서 바로 그렇게 따셨는지도.
1: 배웠어요. 한원에 있을 때 선생님한테서 우리가 배워서 시험을 친게내 지가 합격됐어요. 그래서 자격증이 5일 전에 집에 도착했어요.
0: 중국에 계실 때도 요리를 많이 하셨었나 봐요.
1: 중국에 있을 때도 식당 일을 많이 했고
0: 아,
1: 내 손으로도
0: 그러셨구나.
1: 해보고 배우면서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빠른 것 같아요.
0: 중국에 계실 때 식당에서
1: 네.
0: 계셨어요.
1: 식당 일을 많이 했습니다.
0: 어디 쪽에 계셨어요?
1: 영길 삼계탕 집에서도 일하고, 그리고 소탕 집에서도 일하고,
0: 소탕.
1: 예, 많이 일했습니다.
0: 그러면 중국에 계실 때 주로 연길 쪽에
1: 네.
0: 계시면서 음식점에서
1: 네.
0: 일을 하시다가
1: 네.
0: 이곳에 오시기까지의 결단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미 20여 년의 세월 동안 그곳에서
1: 네.
0: 꾸려왔던 정착기가 있을 텐데
1: 네.
0: 이걸 다 뒤로 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는 선택이잖아요.
1: 네.
0: 어떻게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셨어요?
1: 저는 중국에서는 정말 우리가 신분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나 일을 해도 숨어서 일하고 자유가 없어요, 우선. 그리고 공항국이면 여기서 말하면 경찰이에요. 경찰이 벌써 검열하면 들어가 숨어야 살고. 자유가 없으니까 맨날 어떻게 그렇게 숨어 살겠어요. 그리고 돈을 벌어도 못된 남편을 만나서 다 뺏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중국에서는 더못 살겠구나. 내가 자유로운 나라로 한국에 가면 자유롭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여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 우리가 여기를 왜 옵니까? 잘 살자고 하지요.
0: 그쵸.
1: 본인이 열심만 있으면 저 대한민국에선 잘 살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내가 중국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어째도 자유롭지 못하고 돈을 벌면 못된 남편이 다 뺏어가고 하니까 내가 결심한 것이 내가 자유로운 나라를 우선 찾아가자. 이래서 제가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여기를 왔습니다.
0: 처음에 이곳을 소개해 주셨던 분이 계신 건가요?
1: 네. 중국에서 말하면 카에서 방송하는 사람이 한국 모집을 하는 이런 턱이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여기를 오는 이 로정을 알게 되고, 거기서 이 기독교 선, 브로커가 기독교의 선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 기독교 선을 와서 무사히 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더 은혜예요, 이게. 예.
0: 거기서
1: 네.
0: 이렇게 우연찮게 알게 돼서
1: 네.
0: 오시는 길에 성경
1: 네.
0: 공부하는 곳에서 또
1: 네.
0: 하나님에 대해서 더
1: 네.
0: 알게 되고, 이곳에 오시자마자 또 여기서는
1: 네.
0: 종교를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여러 종교가
1: 네.
0: 있는데, 그러면 이전에 공부하셨을 때 만났던 하나님을 바로 선택하셨어요?
1: 네. 저는 하나님을 내 몸에서 떨구지 못합니다. 예, 바로 광배했습니다, 제가.
0: 그러고 바로 하나원에서 네. 나오셔서 지금도 교회에서 네. 출석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느

0: 교회 다니시죠, 선생님?
1: 생명나무 교회입니다.
0: 생명나무 교회. 예.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자랑을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생명나무 교회를 가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1: 네. 제가 다 데려갔습니다. 불교 다닌 사람들도 다 데려갔습니다.
0: 예. 전도왕이시네요.
1: 그래서 말합니다. 전도사 하랍니다. 아. 다 데려갔습니다.
0: 그러면 그분들한테 교회를 소개해 주실 때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네. 이래서 꼭 와야 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1: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가 이 먼 길을 이 험한 길을 걷는 것도 다 하나님이 운에 대해서 우리가 무사히 오고 여기 와서도 이 많은 배를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이 운이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도 감동돼요. 아. 예, 우리가 어떻게 왔나. 네. 우리가 그 양심을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다 기독교 선을 오지 않았습니까. 네. 산을 넘는 것도.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감동돼서 같이 우리가 생명나무 교회에 4명이 갔습니다. 예.
0: 좀 잘 정착해서 하나님의 네. 은혜 가운데 네. 또 1년, 2년의 정착기가 네. 됐을 때 또 네.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얘기가 너무 기대되면서요. 네. 저희가 오늘은 이 시간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네. 시간에 이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무수한 선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정착 8개월 차 함경 북도가 고향인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랑하며 함께 남과 북이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짖을 수 있는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요. 찬양 함께 올려드렸고요. 찬양 전에는 북한이 고향인 이봉옥 자매님의 이야기로 함께 했습니다. 정착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때론 삶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이유도 설명되지 않는 시간 가운데 어둠 속을 걷는 것과도 같을 때 우리 주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들어오면 환한 빛이 비추이면 우리는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두움에 머물지 않을 수 있죠.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북한어 성경으로 선포하면서 이 새벽의 문을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되리라 하셨다. 생명의 빛줄기 가운데 오늘 하루도 생명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3: 몰래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0: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1: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에 이곳으로 건너온 이수현 자매와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이곳으로 건너오기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으신 거죠.
0: 네.
1: 2024년까지 극동방송을 북한에서 청취한 우리 이수현 자매와 함께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 방송을 북한에서 들으신 분들은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던 우리 이수현 자매님과도 같은 분들은 왜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도 나오는 단어들이지만 아멘, 샬롬, 마라나타 그리고 성경 구절만 해도 뭐 시편, 마태복음, 베들레헴
0: 엄청
1: 모르는 단어가
0: 많잖아요.
1: 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듣다 보면 누군가는 되게 외계어 같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0: 네.
1: 같은 가나다를 썼는데 이게 같은 말이 맞는지 헷갈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어렵지 않으셨어요?
0: 처음에는, 솔직히 북한에 있을 때, 들을 때만 해도 그게 단어가 나만이 낯설고 많이 어려웠어요. 그게.
1: 네.
0: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그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를 나가면서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알것 같아요. 아직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지 오래는 안 돼가지고,
1: 네.
0: 잘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 뜻은 다알것 같아요.
1: 흩어졌던 진한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져 가고 있는 과정
0: 네.
1: 중에. 근데 저는 그 수업을 들을 때도 그렇고, 모르는 막, 뭐 역사나 이런 게 나오면 사실 집중이 잘안 되거든요. 근데도 어떻게 선생님은 계속해서 극동방송을 맞춰서 들으신 거잖아요.
0: 제가 일하고 힘들 때마다, 그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간증하시는 그 목사님이나 집사님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기분이 들고, 편안해지면서 잠도 잘 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더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 같은 고향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먼저 탈북하신 분들의 얘기 가운데 기억에 남는 말들은 또 있으셨나요?
0: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탈북해서 넘어오다가 중국에서 다시 북송돼서 넘어가셔서 막
1: 네.
0: 죽을 고생 다 하면서도
1: 맞아요.
0: 다시 한국으로 또 넘어오시는 길에 또 하나님을 영접을 하시고 또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무사히 한국까지 오게 됐다. 그런 말씀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1: 어떠셨어요? 그 말을 들으셨을 때. 반신반의하셨을 것 같아요.
0: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1: 그렇죠.
0: 황해북도만 해도 이게 탈북민들이 거의 북한 남한으로 오시는
1: 네.
0: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진짜 막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냥 한국 분들이 탈북민인 척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 했었는데
1: 네.
0: 이게 말투가 한국어 이게 남한 분들이랑 그 북한 분들이랑 말투가 다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말투를 보고 진짜 진짜구나 하고 알았었어요.
1: 뭔가 진짜 고향 사람들이다.

0: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니까 뭐, 이게 정말 거짓말일까라는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1: 계속 이렇게 자매님 뭐 이렇게 집사님들이랑 키면 계속 듣지는 못했지만 항상 킬 때마다 그게 이렇게 탈북민 분인데 언제 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0: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성전을 둘러싸듯 배치되어 지어진 방들이 정확하게 대칭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이렇게 질서와 조화로 이루어져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이 정해진 곳에서 제물을 다루고 먹으며 제사에 입는 예복 또한 따로 구별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자가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는가를 묵상하게 합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는 결코 짝할 수 없는 거룩함으로 영적인 영역 안에 있어야 함을 교훈으로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성전의 거룩한 환상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이시기를 원하고 동일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불가능하지만 이를 은혜로 가능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드리며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십시다.

0: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저희들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 예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오늘 나의 발걸음이 향할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묵상과 함께 8월 18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안에 깨어서 거룩한 심령으로 오직 영육이 강건하십시오. 샬롬.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추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 광양통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네온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요, 순종하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관해 주시길, 무엇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오늘 내용은의 햇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온 해피비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봤습니다. 부평교회를 담임하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연합군의 한 부대에서 전쟁 고아들을 위해 막사를 제공하고 정착시킬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고아들은 극진한 돌봄을 받게 되었고 최상의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아들을 수용하고 있는

0: 는 막사의 장교들은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음식은 잘 먹었지만 밤이 되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장교들은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에게 그 문제를 의뢰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본 심리학자들은 마침내 한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매일 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게 될때 아이들의 손에 작은 빵 조각을 하나씩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밤그 작은 손에 빵 조각을 쥐고서 하루를 마감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사이로 아이들은 밤새도록 깊은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낮에 충분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극한 상황에서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손에 빵 조각을 챙겨 쥐고서야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식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됨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란 말은 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대책 없는 전쟁으로 이 세상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전쟁뿐 아니라 인공지능은 이미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나 경제 구조, 학교 교육 등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머지않아 근본적으로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보장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안, 두려움이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참된 소망과 기쁨, 세상은 줄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산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산 소망을 주십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유산을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신련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다니엘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지 않을 때 거룩과 멀어지게 되고 자아에 빠져 두려움을 느끼게 됨을 깨닫습니다. 육체를 연단시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세상 두려움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내용은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The Lord's Prayer 함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감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24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믿음의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결과는 다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미래에 대한 것은 믿음의 여백으로 남겨놓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왠지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이 여백을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불신앙적인 염려, 불안으로 채우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채울 것인지는 우리들의 몫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여백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 여백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여백 속에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남겨두신 믿음의 여백을 온전히 주님께 대한 신뢰로 채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경동교회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보혈을 기억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1863년 영국의 어느 매서운 겨울밤, 한 농부가 눈보라를 뚫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인은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지만 여인의 품에는 옷으로 칭칭 둘러싼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잠시 고민하다가 여인이 목숨을 바쳐 지킨 갓난아기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치료해주고는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계속 반복해서 어머니의 놀라운 사랑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며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습니다. 눈밭에서 자신을 지키다 숨을 거둔 어머니를 떠올리며 한겨울에도 따뜻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잠도 5시간 이상 자지 않고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마음이 나태해질 때는 어머니가 쓰러졌던 웨일즈의 언덕을 찾아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공한 정치인이 돼 자신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영국 최초로 복지 기반을 세웠다고 평가받는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총리의 이야기입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의 삶에 거세게 몰아칠 때, 경건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해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떠올리십시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온갖 고초를 겪으신 주님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것을 이미 은혜로 주신 주님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상동 감리교회 찬양대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에 이어지는 곡 예수는 나의 힘이요, 문화교회 찬양대 남성 독창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여천제일교회 김동식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미 거룩해진 성자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천국으로 생각하면 실망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교회는 병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는 누구든 몸도 마음도 영혼도 고장나 있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치유받고 고침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병원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병원과 같은 역할을 또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치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활동 시기가 언제이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과 남쪽으로 분단 시기를 겪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좀 일찍 멸망을 합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나라가 멸망할 시기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속에 하유할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아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예레미야는 조국을 팔아넘긴 매국노다, 배신자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비웃었습니다. 오늘 1절의 상황에서는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나름의 방법으로 대항을 합니다. 대항을 하면 할수록 그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성 안에

시체들만 쌓여갑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와 악행 때문에 돌보지 않으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2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짐승도 없습니다.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는 결핍의 시대, 부족의 시대, 메말라가는 가뭄의 시절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먼저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가 이제 개역개정에 번역이 될 때는 부르다는 의미도 있고 부르짖다는 의미로도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르다.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습니다. 자녀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것이 카라의 의미입니다. 이 카라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다가 시위대 뜰에 왕궁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다 막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너는 먼저 하나님을 부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7절로 표현하면 너는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향하여 두드리라. 예레미야야,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원하셨던 것은 먼저 하나님을 부르라,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데 이 카라의 의미는 작은 신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소리 높여 기도도 안 되고 너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답답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신음을 내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그 신음 소리까지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가사 때문에 회복이 되었다. 그런 간증을 그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카라의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되 작은 신음 소리와도 같은 기도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나도 결핍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식 문제였습니다.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런 문화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상황하고는 다른 거죠. 자식이 없어서 스스로도 위축된 겁니다. 스스로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가슴에 비수를 꽂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분인나였죠. 그래서 성전에 갑니다.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한나가 기도하는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

이것이 가라야의 기도인 것이에요.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입술은 움직이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 기도. 그리고 나서 똑같은 일장의 상황에서 한나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였더라. 통곡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습이 참 다양한 겁니다.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 이것을 히브리적인 개념으로는 자이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이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넘어서서 고통이나 절박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큰 울부짖음을 말합니다. 간절한 절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작은 신음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확성기처럼 크게 들으시는 겁니다. 가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위급하고 큰 일을 만나서 자이크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너무 놀래서 이 문제 앞에서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119가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쏜살같이 달려오셔서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카라의 기도가 있고 자이크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를 부르고 내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은밀한 히브리적인 의미는 바차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절되다, 끊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도달할 수 없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은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이것이 은밀한 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은 여섯째 날 창조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초청하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죠. 자, 국정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국정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 또 의정을 하면서도 보니까 여러 비서관들도 있고 보좌관들이 있습니다. 의정 활동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은밀한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동역자가 된다는 거. 그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를 찾아라, 나를 구하라, 나를 향해서 닫혀있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평상시에도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상시에 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언제 잘하면 좋을까요? 평상시에 잘하면 참 좋은 거죠. 우리 자녀들이 평상시에 공부를 잘해두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관계도 좋은 인간관계 평상시에 잘해놓는 겁니다. 실력도 평상시에 미리미리 잘 준비해놓는 겁니다. 기도도 평상시에 미리미리 저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을 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평상시에 새벽을 깨웠고 저녁에도 기도했고 낮에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선택할 때, 나사로를 살릴 때, 십자가라고 하는 중요한 순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레미야도 평상시에 기도했지만 특별히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그때

예, 절망의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어천제일교 믿음의 가족들이 기도해라, 응답하마, 약속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작은 신음소리와도 같은 이 카라의 기도, 어떤 때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날 수밖에 없는 간절한 자이크의 기도, 그러면서도 평상시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밀한 일들을, 비밀한 일들을 날마다 경험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은 성읍을 치료하셨습니다. 성읍을 고치셨습니다. 낫게 하셨습니다. 성읍을 고치셔서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그 이름처럼 이름답게 평화의 도시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성읍을 치료하셨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로는 성읍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읍에 살고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고쳐 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라기 4장에서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과학 문명도 발달하게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의학도 우술도 약들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계속해서 발달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때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약품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람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상한 마음도 치료하십니다. 성읍이 불타고 황폐화될 때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가족들도 죽어나가고 민족들도 재산도 잃고 생명도 잃어버렸습니다. 포로가 되어 그 낯선 이국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 온갖 아픔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다 눈뜨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의 그런 모든 상한 마음들을 아시고 상한 마음들을 치료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양한 전인적인 치료와 회복들을 하십니다. 경제적인 회복도 하십니다. 좀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전쟁이 나고 성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죽은 거죠. 뿔뿔이 흩어진 거죠. 포로로 끌려간 거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짐승도 없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자리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어지고 못도 없어지고 못도 없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해라, 그러면 황폐했던 성읍이 다시금 정원처럼 바뀌리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다시 있게 되리라.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일자리도 생겨났던 겁니다. 양떼들이 돌아다니게 되리라. 짐승들, 가축들이 없었는데 양떼들이 돌아다니는 경제적인 회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은 정치적인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정치적인 회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에게 회복은 고향의 회복이고 일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7절에서 회복과 치유를 말씀하셨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포로로 끌려갔는데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대하 36장 22절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벨론이 세계사 속에서 멸망합니다.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등극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사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킨 겁니다. 온 나라에 공포하게 합니다. 유다 백성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그 이후에 무너진 성벽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조기 완공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사왕 고레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환경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 더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카라의 기도를 드렸던 자이키 기도를 드렸던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심지어는 교회도 안 다닙니다. 신앙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사 안 되던 일이 되게 하실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앙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8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며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영원까지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도 고유 권한으로 사면 권한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거죠. 구약의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할 때 하나님이 사함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죄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죄가 있는 곳에 수치심이 생깁니다. 자, 죄를 지었는데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수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수치심이 생겨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 떨며 숨게 됩니다. 관계도 파괴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파괴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부부지간에도, 그 이후에 형제들과의 관계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불법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다 망가지고 깨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소외 현상이 일어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소외됩니다.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 가족들 사이에 담이 생기는 겁니다. 국가에도 죄가 들어오면 넘을 수 없는 담들이 생기는 겁니다. 소외가 되는 겁니다. 단절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회적인 고립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은 고독부라는 부서가 있고 장관이 있는데 사회 고립도가 44%였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사회 고립도는 얼마나 될까요? 영국이 44%일 때 고독부 장관을 만든 거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수치로

0: 어제 확인해 보니까 55%가 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말씀한 걸 인용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미 외로움의 지수, 고독의 지수, 사회적인 고립도의 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거죠. 교회 다니는 분들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외로움의 지수가 점점점 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이 커지면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은둔형 외톨이로 변해갑니다. 고립이고 단절이고 외로운 섬처럼 은둔형으로 가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외로움을 무언가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으로 많이 갑니다. 마음이 허전하니까 외로우니까 중독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다양한 중독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외로움을 하나님 외에 대체 대용품으로 채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물질 만능주의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가면서 그 외로움을 든든함을 물질로 많이 채워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심해지면 돈 때문에 생명 경시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또 그러면서 때로는 잘못된 방향의 특권의식, 의월의식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남유다가 말기 때에 이 죄가 간영하고 악행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국가적인 관계가 다 파괴됐던 겁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예배가 살아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사람들과의 이상적인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것이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의 것을 팔아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었습니다. 주면서도 기뻐하는 놀라운 이 믿음의 비밀이 있었던 거죠. 흩어지는 교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최근에 제가 또 다른 단어를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책을 보면서 발견한 단어는 흩어주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도 돼야지만 흩어주는 거죠. 흩어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고요. 흩어 복음을 주는 거고요. 흩어 은혜를 주는 거고요.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흩어 계속해서 받는 것도 은혜지만 줄 것이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어천제일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떡을 뗀 거죠. 음식을 먹은 거죠. 삶을 나눈 거죠. 그러면서 그 초대 시절에 환난과 핍박,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영적인 것을 나누는 영적인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찬양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서로 섬김이 있었고 VIP를 정해놓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간 거죠. 땅끝거리로 증인이 되리라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가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모의 피를 나눈 육신의 가족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를 나누어 가진 믿음의 가족, 하늘의 가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나 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작은 교회 속의 교인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주일날 여천제일교회라고 하는 전체적인 연합 모임을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밀한 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치유의 역사를 주는 통로가 되는 우리 여천제일의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천제일교회 김동식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지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 684국에 1991번, 061 684에 1991 여천제일교회로 전화하시거나 지역번호 061 659에 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도
1: 겪는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주향교회 이길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6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남은 시간을 통해 좌절과 불평, 낙담, 부정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기쁨, 평안으로 충만히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사 이 땅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며 복음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게 하셔서 소망 없는 영혼들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16년 8월 18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저는 그때 병원에 혼자 있었습니다. 예전에 수술을 받은 심장 내 우회로가 내려앉았다는 말을 듣고서 억장이 무너진 저는 절망의 수렁 속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충격 속에서 본능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심장 우회로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불과 두 달도 안 지났는데 이게 뭐예요? 저는 엉엉 울고 싶었지만 주위에 다른 환자와 간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써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때 남편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안기고 싶었습니다. 잘 될 거야.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슬픔 속에 잠겨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자마자 파란 눈에 독일인 간호사가 보였고 어설프게 영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눈을 보던 간호사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아, 제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당신을 보니 내가 더 슬퍼요. 제가 여기 앉아서 손을 잡아 드릴게요. 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네요. 그녀는 저를 안아주었고 자기 어깨에 기대어 울 수 있게 해줬습니다. 외롭고 혼란스러웠던 그 순간 하나님은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비슷한 천사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외롭고 혼란스러운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치고 외로운 순간, 눈물이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돕는 손길을 붙이시고요. 기도자를 붙이십니다. 병원의 간호원처럼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도행전 12장처럼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실제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아침에 천사를 만났다, 천사를 안 만났다. 저는 이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아무리 힘든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이죠. 절망에 빠진 병실에 계신 여러분, 혹시나 캄캄한 감옥에 있는 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주님은 어디든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응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복된 아침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2016 나라사랑 축제가 지난주 정말 성황리에 익산과 여수에서 펼쳐졌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또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안에 함께 하시죠.

예수 나를 오라하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이 귀한 또 찬양들. 아, 지난주 저는 감동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유튜브 상에서 또 이렇게 생방송으로 들으신 분들 계셨겠지만 저도 눈물이 많이 나가지고 정말 저는 하여튼 이런 표현 그런다 하여튼 역대로 은혜가 있었다. 네. 아주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참 많은 헌신과 또 애씀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참 귀하고 또 감사한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이고요. 자, 오늘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오늘 그 병원 속에서 그 병실에서 엉엉 혼자 울 때 간호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천사를 보내시는구나라고 느꼈던 체이싱 라이프란 책에서 베바 슐라트만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시죠. 저는 그 천사 같은 방송이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이 방송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극동방송의 화요일 특집으로 특별히 더 치유 잠시 후에도 진행할 텐데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환우들을 직접 찾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병원에 계신 분들 각자의 사연이 있잖아요. 실제 찾아가서 그래서 힘내시라고 응원해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도 찾아갈 준비되셨습니까? 신박할 준비가 되셨어요? 그러면 오늘은 먼저 보이는 라디오를 좀 들어오셔야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이는 라디오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영상 링크가 갑니다. 링크 보시면서 같이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 댓글을 못 남겨요. 댓글까지 남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드신 다음에 여기서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먼저 검색하시면 지금 쉽게 들어가서 댓글까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김향숙님 들어오셨고 김창숙님, 조재희, 김영덕, 임정현, 한복춘, 박지혜, 강태욱, 추구목, 이미화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님 외에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아침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대단하십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더 큰 감동을 주실 겁니다. 또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요. 우리 지부장님들 10명 이상에게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청춘 찬양단의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함께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이 아침 같이 나누고요. 잠시 후에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이 방송 같이 만들고 싶습니다.

0: 터치 유
1: 더 치유
0: 터치 유 더 치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터치가, 예수님의 터치가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복된 화요일, 우리 예정 PD님.
1: 네.
0: 어제가 광복절 대체 공휴일이었습니다.
1: 네.
0: 주말에 그리고 이어서 어제까지 참 다들 많은 분들이 또 헌신했던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우리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사랑 축제가 있었잖아요.
1: 맞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또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올해는 여수와 익산 두 도시에서 나라사랑 축제가 펼쳐졌는데요.
0: 예.
1: 그래서인지 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시고 또 감동받으셨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참 우리 극동방송의 뭐 전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 합창단 단원, 우리 자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기도를 많이 했고요. 뭐 하루를 위해서 뭐 수개월을 열심히 좀 준비를 해서 참 이런 열매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 이제 끝날 즈음에 영상 찬양 한 번 더 좀 보여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이번에 했던 우리 나라사랑 축제 때 쓴 찬양도 좀 네.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상황이든 어디에 있건 간에 오늘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느끼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오늘은 그 병원에 계시는 환우분들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함께 손도 잡아드리고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인데요.
0: 맞아요.
1: 우리 모두에게 그런 치유와 터치가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0: 맞습니다. 자, 오늘 터치유 더 치유,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구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또 어려운 위기, 특별히 여러분 지금은 저희가 지금 환우들을 찾아가잖아요. 아픈 분들이 진짜 많이 계세요.
1: 정말 많이 계세요. 이게 보이는 라디오라서 조금 부담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지만
0: 예.
1: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문자와 사연으로 지금 아픔 중에서도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지 제가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또 누군가 한 분을 찾아갈 텐데 다른 많은 곳이 있지만 병원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환우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또 육신적인 고통으로 낙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도 오늘 함께 하셔서 어떤 터치와 또 어떤 위로를 함께 할지. 중요한 것은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하는데요. 예정 PD님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1: 네,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또 댓글로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샵 1069번으로 나도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사연

0: 사연 주시면 더 반갑게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여러분이 어떤 환경일 지 모르겠어요. 나 병원에 있다. 그런데 꼭 한번 이런 우리 방송 가족들의 응원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오늘 저희가 함께 신방을 가고 싶고요. 아,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지금 사연들 있잖아요.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길게 쭉 남겨주시면 저희가 탁 읽어보니까요. 오늘

0: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보라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또는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지금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현미님, 박기성님도 그렇고요. 구은희 권사님도, 임규복님도, 배종주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또 한 분을 모셔야 되겠죠? 이정 PD님.
1: 네, 오늘도 예수님의 터치를 사모하며 은혜의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해주실 분이신데요. 김포 좋은나무교회 이성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0: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할렐루야.
1: 반갑습니다.
2: 할렐루야.
0: 아, 목사님.
2: 네.
0: 터치유, 터치유. 참 네. 감사한 것이요. 네. 오늘 이런 문자가 왔는데요. 지난주 기도 제목을 올렸던 예정 PD님 누구셨죠?
1: 박형선 집사님 기억하실까요, 모두들?
0: 아, 기억하시죠.
1: 집사님께서 아침에 뜨끈뜨끈한 메시지를 한 통 보내주셨습니다.
0: 지금 문자가 네. 왔어요. 자, 한번 저희가 문자를 띄워드릴게요. 여러분에게 한번 보시면 이 문자가 지금 곧 띄워질 예정입니다. 보실 거예요. 자, 우리 예정 PD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1: 네, 거부 반응에 영향을 주는 항체 수치가 지난주 검사에서 수술 때보다 좋게 내려갔습니다. 이 수치가 또 오를 수는 있으나 내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오늘 오후에 퇴원합니다.
0: 와.
1: 일주일마다 외래 일정이 있어서 올라올 예정이긴 하지만요. 방송 후에 나온 결과라 더 감사하고 부산 가서도 청취하며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아멘. 보내주셨습니다.
0: 아멘. 오늘 참 이런 귀한 문자를 받고 우리 목사님도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또 감사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에게 이 좋은 소식을 잘 보내드렸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 터치유, 더치유가 함께 찾아가겠고요. 이 시간 우리 김포 좋은나무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응원의 말씀을 좀 먼저 주실 거예요.
2: 네, 반갑습니다. 첫째 주 또 둘째 주 방송 이후에 굉장히 많은 감사의 소식이 있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해 말쯤 됐던 것 같은데 한 집사님이 그 순간 접착제가 눈에 들어가는 바람에 보통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실명 내지는 장애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큰 병원에 두 군데 갔더니 사실 힘듭니다라는 판정을 받고 낙심했어야 되는데 그때 낙심된 게 아니라 감사가 되더랍니다. 근데 그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두 눈을 다 볼 수 있었던 것에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상황에 만약에 한쪽 눈이 실명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한쪽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무엇보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감사에 또 눈물이 났대요. 근데 놀란 사실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중에 뭔가 이물질이 빠져나온 느낌 같아서 그거를 빼보니까 세상에 내상에나 그 순간 접착제에 그 끈적끈적한 게 빠져나와서요.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이 정도 되면 화학물질이니까 망막이나 신경이 다 손상이 입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게 지금 라식 수술한 것만큼은 더 깨끗하게 잘 보고 있다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있었는데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가해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오직 그 피할 길이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피할 길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감사합니다.
0: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또 그 성경의 말씀처럼 피할 길을 내사. 예정 PD님.
1: 아멘.
0: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너무 와닿는데.
1: 그러니까요.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0: 피할 길을 내사. 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찾아가시고요. 자, 오늘 목사님 또 한 분을 연결할 텐데요. 네. 이 시간 귀한 우리 극동방송 가족이시고 지금 병원에 계세요. 병원에 네. 계신 한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까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와,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병원이시네요.
0: 네.
2: 아, 자기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전주 샘물교회 다니고 있는 김은아 집사입니다.
2: 전주 샘물교회 김은아 집사님. 집사님, 지금, 병원이신 거죠?
0: 네.
2: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 예정 피디님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1: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김은화 집사님이 아니라 가족이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이에요. 너무나 멋진 아드님이
2: 아이고,
1: 또
2: 저기 아드님
1: 함께
2: 나오시네.
1: 출연하셨습니다.
2: 아이고. 아, 왜 이렇게 그냥 안아주고 싶냐.
1: 어머, 모자가 너무 닮으셨어요.
2: 아이고, 은하 집사님, 이 병원에 이 이른 아침 이렇게 극동방송과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전또 하나님께 제가 또 감사고, 우리 은하 집사님 얼굴 보니까 제가 힐링이 되는 것 같고,
1: 그러니까요.
2: 참, 우리 아드님, 아이고, 또 약간 쑥스러운 얼굴이신데, 그래도 우리 아드님 이렇게 또 함께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집사님, 어떻게 지금 아드님 상황이 좀 어떤 거예요?
0: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요.
2: 어떤 상황이었어요?
0: 내진 당이 와가지고 피가 다 흡수가 돼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은 이제 두 개로 쪼개져서 이제 두 개로 이제 붙이면 이제 그 기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에 다른 병원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어저께 옮겼거든요.
1: 아드님이 뇌진탕이 오셔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데 두개골이 깨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퇴원하시고 한방병원으로 옮기셔서 지금 추가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두개골이 붙어야 하는 그런 간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 아이고, 이렇게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드님이 다치셨을 때 어땠어요, 어머님?
0: 많이 놀랐어요. 놀래기도 하고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요.
2: 감사했다고요?
0: 네.
2: 감사했다가 저는 또 어떻게 감사하게 된 거예요?
0: 그래도 이 정도까지 다치지 않고 이 정도까지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감사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2: 이 힘든 순간이었을 텐데 극동방송 들으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요?
0: 네.
2: 어떤
0: 완전
2: 은혜를 받으셨어요?
0: 극동방송을 지금 저희 자녀들 앞에 선교하고 있고, 전파 선교도 하고 있고, 하루 종일 극동방송을 옆에 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거죠.
2: 오늘 집사님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김포 좋은 나무교회 이성현 목사님 잠깐 제가 먼저 이제 연결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0: 네.
3: 할렐루야, 집사님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선생님.
3: 우리 옆에 아드님이 아주 미남이에요.
2: 미남이에요.
3: 훈남이에요, 아주. 근데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0: 지금은 신앙생활을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아, 그렇군요. 사실은 한 5년 전쯤에 저희 교회도 한 집사님이 그 전기 관련 일을 하시다가 그차 높은 데서 내려오다 헛디뎌서 그 머리가 먼저 그 보도블록 끝에 닿는 바람에 두개골이 완전히 깨져서, 대학병원에서도 거의 포기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제 온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이례적인 방문으로 제가 이렇게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지금도 그 집사님은 두개골이 완전히 딱 붙지는 않았어요. 근데 세상에 직장생활도 하시고 또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시고 또 그런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 제목이 뭔지를 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0: 저는 저희 아들이 정말 믿음생활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해서 훌륭한 그래도 가장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3: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아드님

0: 네,
1: 반갑습니다.
0: 아이고,
1: 아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보니까
0: 아이고.
1: 화면에 나온 얼굴, 이 좋은 얼굴이 그 아픔 때문에 참 힘든 시간도 보내셨겠다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이 아침에 이 생방송에 연결되는 게또 우연이 아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맞아요.
1: 그분이 피할 길이 되어주셔서 화가 변하여 반드시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 아멘.
1: 우리 아드님이 아멘하면, 어우,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이후에 어머니랑 같이 함께 교회 가셔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우리가 2회차 방송도 그랬고, 아까 집사님도 그랬고, 또 눈에 그 말이 안 되는 화학물질 순간 접착제가 들어갔는데도 꼭 고쳤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정말 대박 터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최고의
2: 아멘,
1: 역사,
2: 아멘.
1: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드님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니,
1: 아멘.
0: 은하 집사님, 우리 아드님, 그래도 이름이 어떻게 돼요?
3: 최정웅이요.
0: 최정웅 형제인데, 정웅
1: 오.
0: 형제님, 힘내시기를 바라고, 이번 이렇게 좀 일을 통해서 조금 마음에 좀 느낀 게 있어요? 어때요? 이번 일을 통해서? 어때요?
4: 느낌은 따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어머님은 또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형제님,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혹시 해본 적이 있을까요? 편하게 그냥 뭐, 없으면 없다도 좋고요.
4: 입원하는 동안 기도도 많이 했고, 이제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랑 오셔가지고 말씀도 많이 해주셨다 보니까 그래서 더 빨리 치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들긴 합니다.
0: 네. 아, 자, 오늘 우리 이성현 목사님께서 또이 시간을 통해 기도해 주실 텐데, 오늘 기대하시고 또 여러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해 주시죠.
1: 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정웅 형제님, 왼손을 가슴에 좀 얹으시고, 오른손으로 지금 제일 그 두개골에 뇌진탕에 충격을 받은 부분에 손을 좀 함께 얹을 수 있을까요? 왼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 그쪽이군요. 자, 우리, 함께 영상이나 또그 방송으로 청취하시는 분들도 아픈 부위나 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0: 아버지.
1: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최정웅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주의 자녀들 안에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0: 아멘.
1: 회복의 역사로 주님, 특별히 귀한 형제 가운데 지금의 고난의 시간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들을 통하여 피할 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 이제 그일 이전보다 이후가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0: 아멘.
2: 아멘.
1: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게 됩니다. 오늘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의 기도들, 특별히 어머님의 그 눈물 씨앗들이 자녀들을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존귀한 주의 자녀로 세울 수 있는 전환점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머리 높을 것까지 세임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멘.
0: 아멘. 아멘. 아멘. 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예정 PD님 맞죠?
2: 네, 맞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으로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0: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김선겸님도 진선아님도 여러분

0: 유튜브 댓글창에 또 목사님도 함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오늘 이 가정, 특별히 우리 김은하 집사님의 이 가정 속에 또 우리 정웅 형제 속에 하나님의 그 인생길 가운데 다시 한번 이번 일을 통해서 또 더 깊게 만나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께서 또 얼른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이 병원에서 이렇게 기도받는 게 절대 쉽지 않은데
1: 그러니까
0: 용기 내준 거에도 우리 박수 한번 저희가 칩시다.
1: 형제님이 출연해 주신 것 자체가 저는 이미 기적의 시작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요.
2: 네. 맞습니다. 네.
0: 우리 저기 정웅 형제님 꿈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어요?
3: 그냥 평탄하게 사는 게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0: 평탄하게 사는 게 꿈이군요.
1: 평탄하게 사는 것이 꿈이다. 네.
0: 아, 그래요. 그 중요한 겁니다.
1: 가장 중요합니다. 네.
0: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고 우리 은하 집사님.
4: 네.
0: 참 우리 극동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늘 이렇게 또 기도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아마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은하 집사님의 기도 제목 혼자만의 기도 제목이 아닐 거예요. 이 목사님 정말 네? 이 기도 제목도 우리 엄마의 기도 제목은 우리 매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2: 그럼요. 모든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의 기도가 그 우리 성 어거스틴이 참 힘든 방탕한 생활을 했음에도 그 어머니 모나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성자 아들로 만든 것처럼 어머님의 그 기도가 우리 정웅 형제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자녀들에게 그 어머니의 기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멘. 오늘 이 병원의 한 작은 공간에서 오늘 우리가 외쳤던 이 믿음의 고백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단순하게 오늘 두개골이 깨진 상황에서 잘 회복된다 이 부분도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한 형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일생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우리 은하 집사님 오늘 감사드리고 이성현 목사님 오늘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2: 네, 오늘 기도하는 중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몇 달 전에 더 이거 보시나 모르겠어요. 더 위로라는 책을 간증집을 냈습니다.
0: 예.
2: 한 30여 명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분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함께 나눈 간증집인데 이 방송에 참여하는 분들 중 특별히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에게 한 10명분 정도 추첨을 해서 그건 이제 우리 방송국에 주실 일인데
0: 예.
2: 맞지만 선물 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많이 덥잖아요.
0: 네.
2: 더위로 지친 당신 더 위로 책으로 더 위로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2: 할렐루야.
0: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손을 잡아주십니다. 오늘 터치유 쉽지 않지만 우리 환우를 찾아가는 이 귀한 방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 터치유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함께 또 댓글에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이정 PD님.
1: 네.
0: 아, 너무나 귀한 시간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우리 박미숙님께서요. 아드님이 왠지 오늘 출연을 통해서 인생 제2막을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축복의 메시지 남겨주시면서
0: 예.
1: 또 기도 한 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0: 아멘. 아멘. 네.
1: 감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참 우리 아드님께서 우리 주님 영접하시길 건강도 회복하시길 아마 이번 일을 통해서 분명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거예요. 우리 김정남 권사님도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네요. 꼭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0: 자, 오늘 저희는 마지막 찬양을 또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인사할 텐데요. 나의 생명 오늘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찬양 오늘 이 시간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나라사랑 축제 지난주에 있었던

0: 그 영상이 있었던 찬양인데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한 번 더 들으면서 이 시간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샵 1069번으로 나 그 위로 책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메시지로 주셔야 되겠죠?
1: 네.
0: 문자메시지로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위로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10분을 선정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그 10분을 추첨해서 제가 프로그램 끝난 뒤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또 오늘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이라고 샵 1069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정 PD님 오늘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1: 네, 제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그 누군가, 아픔 가운데 계시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함께 신방 가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샵 1069번으로 저도 신방 받고 싶습니다라는 여러분의 또 그렇죠.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오늘 여러분의 그 아픔 또 여러분의 병원에 있을 그 정도라면 참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참 신방 가면 좋겠다. 또 긴급한 순간일 수도 있고 위급한 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또 찾아가셔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터치유, 터치유. 저희도 다음 주 화요일에도 함께할 거고요. 저는 송옥석이었습니다.
1: 문예정이었습니다.
0: 기술의 우리 윤석주님 그리고 오영훈님과 함께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정완훈 목사입니다. 8월 15일 광복의 기쁨 속에서 추록한 손양원 목사님은 쉴 틈 없이 전국을 다니며 60여 회의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옥중에서도 주와 동구하니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했던 목사님에게 자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광복의 달 8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 화해의 메신저가 되어 보십시오. 손 목사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씨앗을 심읍시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뭔지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우리가 참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에 해야지. 시간 좀 지나면 연락해야지. 여유가 생기면 찾아가야지. 그런데 모든 일에 언제나 다음이 있는 건 아니죠. 성경에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깝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저 비싼 향유를 왜 저렇게 쓰지?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더 좋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진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여인은 어쩌면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알아봤던지도 몰라요.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유난히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한번 연락해봐야겠다, 예수님 전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완벽한 때만 기다리다 보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용기 내어 건네는 사랑의 메시지가요. 한 영혼에게는 아주 귀한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첫 곡으로 히즈워십의 복음 들고 이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가족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 꺼내는 게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강요한다고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마음에는 있는데 이게 입 밖으로 잘 안 나올 때가 있고요. 언젠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기회가 오겠지 하고 그렇게 미루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라고 해서 꼭 처음부터 거창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지인들에게는 요즘 별일 없어? 요즘 많이 힘들지? 이렇게 얼굴이 좀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먼저 물어봐주는 것부터 대화가 시작될 수 있고요. 힘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이렇게 한마디 건네는 것도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마음을 나누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이 먼저 물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는 힘들 때 어떻게 견뎌? 기도하면 정말 마음이 좀 편해져?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타이밍을 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사랑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네, 한 영혼을 만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잘하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주님께 맡기고 오늘 유난히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안부 문자라도 보내보세요. 잘 지내시죠? 이렇게 그 작은 관심 하나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사랑을 전해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래요. 이 영적인 일에는 영적인 타이밍이 존재한다는 거. 이 일에 반드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박신화 콰이어의 합창 그리고 빛의 사자들이여 난파 소년 소녀 합창단의 곡으로 두 곡의 찬송 같이 해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때가 있다는 거, 그건 내가 생각한 완벽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우리를 초청하실 때 또 순종함으로 따라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과 또 찬양들 나누고 있습니다. 3721번님이 저희 친정아버지는요 교회 가시자고 하면 늘 다음에 간다고 하셔서 저도 요즘에는 말을 잘 안 꺼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이번 주에는 안부 전화도 드리고 또 교회 꼭 나가시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해야겠어요 라고 주셨어요. 계속 이제 문을 두드리면 문을 두드릴 때 딱 응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을 안 두드리면 응답할 마음이 있어도 또 응답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문을 두드리는 이 일, 이거 이 전도는 쉬지 않고 또 해야겠습니다. 6148번님, 저는 회사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힘든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해주겠다고 했더니 생각보다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예수님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라고 주셨어요. 멋집니다. 네. 아, 그래 힘들었구나.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또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기도해 준다는 그 말도 되게 큰 힘이 되고 또 고마워 하더라고요. 네. 그 마음으로 또 그 사랑으로 다가가 보면 좋겠습니다. 2059번님, 전도는 정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괜히 사이가 어색해질까봐 조심스럽고요. 맞아요. 공감됩니다. 오늘 방송 들으면서 꼭 말을 많이 해야 전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말을 많이 한다고 전도는 아니고요. 먼저 잘 들어주고 또 사랑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의 그 상황과 형편 잘 살피면서 사랑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도 또 전도의 시작일 수 있겠죠. 화이팅입니다. 8845번님 반갑습니다. 하영PD님 말씀이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 극동방송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반가워요. 인사 고맙습니다. 1033번님 PD님 오늘도 너무 은혜가 되네요. 한나의 기도처럼 저희도 너무 고통의 긴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너무 눈물도 나오고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리며 성령이 임하면서 마음의 평강으로 응답되어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 서원의 기도 또 하나님과 약속한 일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극동방송이 저희에게는 늘 최고의 방송이라고 또 이렇게 간증을 주셨어요. 기도하면서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났던 순간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며 또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다고 고맙습니다. 네, 이런 각자의 그런 스토리들이 또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는 것 같아요. 멋집니다. 2994번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힘내봅니다. 하나님이 꼭 그 구원의 날 선물처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994번님, 샬롬 힘찬 하루 되세요. 하영PD님 말씀 듣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힘내봅니다. 라고 감사 인사 주셨는데요. 저도 고맙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것, 그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겠죠? 세상의 선한 일은 원할 때 언제나 할 수 있지만 주를 위한 영적인 일은 또 기회를 놓치면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주를 위해 헌신하며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처음 나뒀던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바로 그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그렇게 미뤘다면 다시는 오지 않았을 시간이

모든 기회가 늘 다시 오는 건 아니니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수라. 이건 정말 항상 주의 뜻에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금 이때를 잘 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더 힘찬 날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0: 사생명 시냇가에 사생명 시냇가에 오늘의 시간은 여수석창 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많이 해요. 나름대로 많이 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나름대로 많이 해놓고선 예배당을 나가서는 순간,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 얼굴에는 다시 근심, 걱정, 염려, 수심으로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나저나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그나저나 내일 은행 이자는 어떻게 내나? 그렇게 근심거리 한보따리 안고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정작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 너무 잘 믿습니다.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그 사건도 우리는 잘 믿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넘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는 잘 믿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요. 참 잘 믿어요. 또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때 우리를 주님께서 영접해 주실 것도,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신 것도 잘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것도, 하늘나라에 대한 것도 너무 잘 믿습니다. 그렇게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신 분입니다 하고 믿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도 믿고 앞으로 하나님도 믿고. 근데 참 이상하게도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은 잘 믿지를 못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안에 이렇게 빠져있는 영적인 맹점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하나님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을 뛰어넘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안에 겉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겉만 번지르르 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생애 마지막 주일 일주일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이제 나오시는 데에 시장하셨습니다. 시장하셨어요. 마침 저 멀리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혹시나 무화과 열매가 있을까 하여서 가까이 가보셨지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때를 가리켜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이렇게 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폭탄 발언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저주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그 말씀이 14절에 나오죠. 14절 보십시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에게 너는 이제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하셨어.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 제자들이 그 길을 다시 지나가게 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세상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어 있습니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어제 주님이 폭탄 발언하셨는데 다음날 보니까 뿌리째 말라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조금 의아하죠.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배가 고프다고 화풀이를 저 무화과 나무에 하실까? 아니, 세상에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왜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죽이기까지 하실까 하는 이런 의문. 예수님 참 독하신 분이시다. 그런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안 드신 분들 평상시 많을 거예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와 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알면 무릎을 탁 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화과는요, 1년에 열매를 두 번 맺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제 무화과가 지금 열리기 시작했죠? 익으려면 좀 지나야 되죠, 이제? 예? 아직 멀었다고요? 아무튼, 여름 되면 익잖아요, 그죠? 아, 먹고 싶네요, 무화과. 자, 이스라엘은 무화과가 1년에 열매를 두 번 맺는데 봄, 4월, 5월에 잎이 돋아나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첫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첫 열매가 이때 무화과는 단맛이 없어. 맛이 없어. 돈 주고 팔 수는 없는데 그 길을 지나가던 무화과나무를 지나가던 가난한 행인들이나 그리고 배고픈 나그네들이 지나다가 허기를 달래기에 따먹는 열매, 봄에 단맛이 없는 맛없는 그런 열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 한여름 8월, 9월인데 이때가 되면 크고 맛있는 달콤한 진짜 무화과 열매가 열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열매가.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이때가 언제예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올라가는 유월절 절기잖아요. 그렇죠? 봄이에요, 봄.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상품의 가치가 있는 진짜 무화과의 때는 아니지만 잎사귀가 저렇게 무성하다면 나그네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작은 열매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겉보기에는 초록빛 잎사귀로 엄청나게 화려하고 무성한데 막상 속을 들여다보니 지나가는 배고픈 사람들이, 가난한 행인들이 먹을 수 있는, 먹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열매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열매조차. 맛은 없어도.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 따가지고 먹으면서 배를 달랠 수 있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배가 고프셔서 뭐 예수님이 뭐 식탐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성경을 접하는 우리 독자들에게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의 시각 교제를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지나가다가 너 열매 없냐? 앞으로 너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다음 날 보니 삐쩍 말라 죽어 있었다. 응? 여러분,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알맹이가 없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이건 엄중한 경고였어요. 예수님이 종료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들어간 것인 거 아닙니까? 뭐 하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예? 아니에요. 하려간 뭐 관을 쓰시려고? 아니에요. 십자가 지시려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예루살렘은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대. 종교 생활 가운데 꽉 막혀 있었대. 웅장한 성전 건물, 화려한 제사장들의 옷, 수많은 제사의 의식들은 마치 무화과나무의 잎사귀처럼 무성하기만 한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열매는 단 하나도 맺지 못했던, 없었던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콕 집어서 책망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이 혹시 겉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 같지는 않습니까? 교회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하는데 겉은 멀쩡하게 다니는데 정작 내 삶의 열매, 내 입술의 고백, 내 인격의 열매는 메말라 있다면 오늘 역시 우리에게도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책망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화려한 종교인이 아니라 삶의 작은 구석에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버리라. 버리라. 또 한 가지 말씀은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거대한 산을 향하여 외치라는 겁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고 외쳐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야! 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놀란 베드로가 이렇게 22절에 묻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어? 말라버렸습니다. 삐쩍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에 뜻밖의 대답을 해 주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라. 이 구절을 쉽게 풀어서 직역하면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눈앞에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기적을 보고도 와 신기하다 깜짝 깜짝 그냥 신기할 뿐인 거예요. 감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먼 발치에서 마치 구경꾼처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그냥 지나간 거예요. 듣고만 지나간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구경만 하지 말고 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지금 너희의 믿음이 되게 하라. 지금 너희의 믿음이 되게 하라. 지금 믿어라. 지금 믿어라. 지금 믿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23절, 2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구하기만 하면 마음대로 산을 옮길 수 있도록 초능력을 주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죠. 오늘 말씀 글자 그대로 우리가 한다 그러면 내일부터 우리는 등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산이 없어지거든. 그렇잖아요. 아니, 이 산으로 돌려 바다에 던지지라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해버리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산이 있으면 다 없애버릴 거예요, 지금이.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땅을 만들어버리겠죠. 우리나라는 또 부동산을 얼마나 좋아해요? 예? 땅도 좋아하고. 예?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지형을 변경시키는 그런 초능력을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복잡한 문제들,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해결해 주는 탁월한 랍비가 있어요. 랍비가. 랍비가 뭐예요? 선생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랍비. 이 탁월한 랍비가 있으면 와, 사람들이 감탄을 하면서 그 랍비에게 와, 저 랍비는 진짜 산을 옮기는 사람이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와, 대단하다. 능력이 좋다. 문제를 다 해결하네? 풀어주네?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진짜 산을 옮기는 사람이네. 쳐다보기만 해도 절망적인 장벽을 척척 해결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산을 옮긴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산은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인생의 장벽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절망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정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장벽, 무서운 장벽.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런 큰 산을 만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만나면, 아이고, 내 힘으로는 안 돼. 아이고, 내 인생은 끝났어.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해요. 하나님, 제 앞에 너무 큰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산 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좀 제발 좀 치워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기도의 방식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 산을 쳐다보면서 낙심하고 울고 한탄하지 말고

그리고 저 산보다 크신 지금 역사하시는 현재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향해 너가 직접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외치라는 거예요? 너 이 산아! 나를 가로막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저 바다에 빠져버려라!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현재의 믿음으로, 지금의 믿음으로. 그리고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쇠기를 박으시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과거 완료형이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마치는 그 순간 비록 내 눈앞에는 아직 산이 그대로 있고 상황이 바뀐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주셨다, 끝내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라. 확신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현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했냐? 받은 줄로 믿고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우리 한국교회 복음화에 굉장히 일조한 대학교 동아리가 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 한국대학선교회. 일명 CCC.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한국대학생선교회 CCC를 창립하신 분이 있어요. 김중곤 목사님. 김중곤, 평생을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바친 고 김중곤 목사님. 한 소천하신지 한 5년 넘는 것 같아요. 이 김중곤 목사님의 일화예요. 2001년도에 국민일보의 칼럼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이 칼럼에 기록된,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1974년도에 한국 복음화에 큰 대회가 있었어요. 아시죠? 엑스플로. 엑스플로 274. 여의도 광장에서. 어마어마했죠? 뭐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여기 갔다 오신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보신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 예. 네, 대단하신 분들이. 아무튼, 1974년 김중곤 목사님이 전 세계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이 대형 전도 집회 엑스플로 74 대회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무려 3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서 숙식을 해결하고 훈련받는 그런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형 집회였어요. 그런데 대회를 불과 몇 주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극심한 가뭄이 일어났고요.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이 대회에 참가할 전 세계 및 전국 각지의 참가자들이 마실 물과 식사를 준비할 재정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당장 당시 돈으로 수억 원의 거액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이 집회 자체가 정부에 의해서 취소될 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동역자들이 눈앞에 가로막힌 재정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산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할 수가 없구나. 이제는 우리는 끝났구나. 이건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렇게 좌절을 했습니다. 그때 김중곤 목사님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모아놓고 그때 이렇게 선포했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말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의도 광장에서 역사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했대요. 그러면서 이 김중곤 목사님과 간사들이 매일 밤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의 청년들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고 매일 밤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제 마감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친 김

0: 김중곤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미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런 강한 확신이 들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이 목사님의 가슴에 꽉 믿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리고 김중곤 목사님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실무자들을 불러서 여러분 대회 준비를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외쳤다는 그런 놀랍게도 그날 오후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의 이 긴박한 상황을 알게 된 한 해외 선교단체하고 국내에 뜻있는 기업가들이 한국의 청년 복음화를 위해서 써달라면서 약속이라 한 듯이 그에게 후원금을 보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확히 대회를 치르고도 남을 만큼의 재정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1974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복음화 대회 엑스프로 74 전도 대회가 그렇게 매일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뜨거운 눈물의 기도로 한국 교회사 역사의 최고의 기적으로 남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산이 있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사람의 눈입니다. 인간의 눈이에요. 그는 지극히 인간의 눈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미 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현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셨다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고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앞날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믿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향해 주저앉지 말고 울지 말고 내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 산을 향하여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모든 산이 평지가 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현재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지금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여수석 창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2-4292 여수석 창교회나 061-69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8월 18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뜰한 썸머 스페셜 끝내고요. 정규 방송 두 번째 날 화요일이네요. 이진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내 마음의 책갈피 광양사랑의교회 평화일급 나정렬 목사입니다.
0: 어서 오세요 목사님.
1: 반갑습니다.
0: 네. 용안이 해같이 빛나시는 것 같습니다.
1: 그치요.
0: 네. 목사님 오시자마자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십니다. 중학생이었던 그 소년은 그때부터 발달장애를 가진 동생을요. 돌봐야 하는 소년 가장이 되어버리지요.
1: 숨이 막히네요. 여기서부터.